0: 뭘 사가야 되는?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Must Have K 뷰티템을 찾으러 Let's go.
2: Let's go.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멘트가 네.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드럭스토어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야, 한번 오.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0: 그쵸,
1: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많긴 하겠지.
0: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와요.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오.
1: 저 여기 다 이렇게 또 KBT 팀 있단 말이에요.
0: 아, 있네, 이렇게.
1: 그쵸.
0: 있어.
1: 있습니다.
0: 야,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어, K-이너뷰티. K-뷰티예요.
0: 그게 이너뷰티 맞잖아요. 예.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예, 네,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0: 야, 진짜 어, PDRN이 뭔데?
1: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0: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네. 요청, 네.
0: 어.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2: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0: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2: 네.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0: 네.
2: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0: 네. 네.
2: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0: 어.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2: 네네.
0: 어.
1: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0: 네.
2: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0: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서
1: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많은 또 KP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0: 네.
1: 이제 정말로
0: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0: 아이템들을 머스트 해브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yeah, let's go.
1: Let's go. 야.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2: 명경.
1: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네. 머스트해브 K빌템을 추천 받았습니다.
0: 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0: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 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0: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바로 콜라겐 랩핑 팩.
3: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I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설명해 보면은 와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1: 오 자물쇠야
0: 뜯어대면 물광 충전
1: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0: 나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런 거
0: 뜯어볼라 했는데
1: 현혹되면 안 돼요.
0: 어 왜요?
1: 직접 해봐야 됩니다.
0: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1: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0: 네.
1: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0: 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0: 어, 왜죠?
1: 세안하시고 나서
0: 네.
1: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0: 네.
1: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0: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0: 어.
1: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0: 굳어요?
1: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0: 그래서
1: 그걸 띄어내면은
0: 네.
1: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머금은 피부가 되죠. 어. 그러면
0: 오.
1: 광이 난다고 해요.
0: 아, 촉촉하게.
1: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0: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0: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1: 되게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 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0: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1: 네. 자. 오
0: 이 정도
1: 일단 뭐 이렇습니다
0: 네
1: 투명한 액체인데
0: 맞습니다
1: 자 이걸 펴 발라 볼게요
0: 네

0: 전혀 모르겠어요. 예, 예상하고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1: 리얼로 갑시다.
2: 네. 네.
0: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1: 네. 근데 화상 나겠어요.
0: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1: 네.
0: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0: 제품을
1: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0: 콜라보 제품이에요.
1: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아누아의 PDRN 세럼입니다.
0: 그렇죠. 그렇지, 아누아가 세럼 맛집,
1: 네.
0: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맞죠.
0: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1: 네.
0: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1: 왜 갓세럼이에요?
0: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1: 네. 오! 아, 이렇게.
0: 그렇죠.
1: 어머, 귀엽네.
0: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1: 네, K-바이브예요.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1: 네, 따로 이제 모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0: 아, 키링.
1: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0: 오. 오. 오.
1: 제가 봤을 때
0: 가방에

0: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1: 네, 보틀 타입
0: 하나는 이제 인공
1: 진짜로?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0: 맞아요 또
1: 한번 발라봐야죠
0: 오 야, 흐르는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좀 가볍네요 제형이 좀 물 제형인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이런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1: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로
0: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1: 아 잘 됐나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0: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와
0: 종이를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1: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0: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과학적 리뷰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1: 쓰리
0: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화장품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1: 맞아요
0: 없습니다
1: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0: 야.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1: 네.
0: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1: 네.
0: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1: 네.
0: 중에서는
1: 네.
0: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1: 세 번째 제품
0: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1: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0: 이거
1: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0: 제가 영상
1: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0: 자, 세 번째 제품
1: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0: 그렇죠 아, 뭐야
1: 네
0: 자, 이 제품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PT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1: 네.
0: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1: 수딩 크림
0: 이것도 뭐 콜라보야
1: 뭐야 이렇게 귀여워 얘
0: 사실 이 크림도 굉장히 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1: 아 맞죠 닥터지는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 줬죠
0: 그렇죠
1: 네.
0: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제형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1: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0: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1: 오케이
0: 제형이 어때요?
1: 일단은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0: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쓰죠?
1: 네
0: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1: 맞아요
0: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1: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0: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1: 가벼워서
0: 가볍죠
1: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0: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1: 그 실험이요?
0: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1: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0: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뒤집어보세요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1: 네
0: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1: 우와
0: 우와
1: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0: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1: 네, 네.
0: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0: 그렇죠 한 번 바르면 또 보습력이 네.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게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에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쵸
1: 아 그래서
0: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0: 그 정도로 좋다. 예,
1: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여름을 책임져줄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드디어.
1: 드디어 콜라겐 랩핑팩.
0: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굳혔습니다.
1: 아 진짜. 그래도
0: 느낌이 있어요.
1: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예.
0: 갈게요.
1: 예.
0: 말랐어.
1: 말랐어.
0: 살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1: 됐다.
0: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찢어지는 것 같아. 오! 오!
1: 와우!
0: 오!
1: 와우! 야!
0: 우와!
1: 우와!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느네.
0: 이야, 신기하네.
1: 그러니까.
0: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오!
1: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오! 내가 진짜 오 됐어.
0: 뭔 소리야? 오, 보호 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1: 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0: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네. 속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겐 잘 먹었네.
0: 그러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야.
1: 22살?
0: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3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네.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1: 추천.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1: 네, 네, 네.
0: 많은 시간에 공로 드렸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이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근데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을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1: 네.
0: 이걸로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0: 광채.
1: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0: 네.
1: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좀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1: 와주세요.

0: 네, 펑크 쪽으로 한번 저희 뷰티부,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Let's go. 아. 이 뷰티부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1: 없지 않을까?
0: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1: 그렇지. 오, 오 멋있는데? 어? 괜찮아.
0: 아니 왜 나 끝 내 거까지.
1: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어때요? 네, 그래도 잘 못 썼는데.
1: 이 끝감 생겨져.
0: 잘 만들지 않았어?
1: 자, 저는 네.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할 때 이거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0: 베스트 프렌드.
1: 피부와 콜라겐.
0: 좋은데?
1: 와!
0: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오.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1: 와.
0: 예. 그래서
1: 물광 중전!
0: 그래서 Burst Have K Beauty Item라고 꾸며봤습니다.
2: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구매.

비가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1: 아, 100%.
0: 오케이. 갑시다.
1: 도둑의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1: 아,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0: 헷갈렸지?
1: 아니요.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자,
3: 처음 뵙겠습니다. 연정훈님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주세요. 우와, 지방다. 어, 좋네.
1: 올. 아, 촉이 좋다.
0: 아니, 힌트.
3: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고 그러고 간장게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연정훈이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3: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봉복이시죠?
3: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왔는데,
1: 지금 전닭 먹고 왔는데.
3: 진짜요?
0: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만든.
3: 선지전이 있어요?
0: 기가 막힙니다.
1: 맛있어요.
0: 여기 가셔야 됩니다.
3: 예. 선지전.
0: 선지전. 예, 일단 가시죠.
3: 네.
0: 근데 동안이다.
3: 저요?
1: 진짜 동안이세요.
3: 그래요?
1: 대학생이라서.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0: 해요? 한 살.
1: 네?
0: 어?
1: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어.
1: 진짜요?
0: 왜 내가 형에게 믿기지가 않아?
1: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 살 차밖에 안 나는데.
3: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0: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3: 오.
0: 직접 빚어서 구워요.
1: 중국집?
0: 중국집.
1: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0: 넙.
2: 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0: 정답.
3: 와.
0: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1: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한다고요?
0: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2: 아, 오래된 집.
0: 완전 노포만 주잖아요.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희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참나무.
1: 네, 맞아요. 이 집이에요.
0: 전현무 계획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3: 그러니까 떡볶이집 분위기가 아니야.
1: 그 떡볶이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네.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 장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네.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0: 좋지. 네, 연정호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부침개가 딱인데. 아.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전을 먹고 와가지고.
3: 그러니까.
0: 전현무 계획이 골목 좋아합니다. 아하.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1: 아, 멋지다.
0: 와, 골목 귀해.
3: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0: 센 골목이다.
3: 와.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1: 아, 돼 있네.
0: 양보 하나 맞출래?
3: 양보.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지금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4: 여기.
3: 아, 여기에요?
0: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근데 웬 사람?
0: 사장님이세요?
4: 사장님이세요?
5: 사장은 아니고 주인님.
4: 아, 주인이세요?
6: 저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5: 들어가서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6: 아니, 주인 아니세요?
5: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6: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6: 오, 안에가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우와, 신기하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박규부하고 같이 먹는 거, 셋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0: 메뉴 명조체로 써 있어.
1: 메뉴 이런거나 이런 느낌이 아침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0: 그렇지.
1: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맛을 내야 돼? 40년을
2: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 돼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거만 한 데다가 그냥 담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회용 그 종이에다가 띄어서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루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네, 근처 직장인들이랑 상인분들, 아, 구청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1: 아, 찐이네.
2: 여기서 그냥 오래되셨으니까.
1: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0: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많이 드시고.
1: 쫄면 군만두 돈가스.
3: 저는 쫄면 군만두
1: 너무 좋네.
3: 돈가스 해서 나눠 드시죠.
1: 돈가스. 남자 돈가스?
3: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1: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연정은 대박이다.
4: 신기하네.
3: 그래요?
1: 왜 안 늙어?
3: 네?
4: 아,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1: 요거 안 하죠?
3: 많이 하죠.
4: 네?
1: 근데 왜 안 늙어?
4: 머리도 안 빠졌어.
3: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4: 우와, 뭐야.
3: 왜요?
4: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3: 아, 그래도 영향은 있죠.
4: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1: 어... 왜 그런데?
4: 네?
1: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3: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4: 우와, 거의 다 좋아하죠.
3: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4: 오, 네. 잘 어울린다.
1: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3: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했죠.
4: 오, 되게 의미 있고 멋있다, 그게.
3: 요렇게 저렇게도.
4: 승리는 의미 있어.
3: 애기가 몇 살이야?
4: 지금 101일입니다, 오늘.
3: 101?
4: 네.
3: 오, 제일 힘들 때네.
1: 공감 많이 하네.
3: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1: 나만 에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애 나만 봐?
3: 아,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4: 그럼 섭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미안해 해야 돼요.
4: 저도 일하는데.
3: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1: 아니, 너는 글렀어.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노냐? 밖에서?
3: 아,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1: 아니. 안 돼, 그거.
4: 아니야, 아니야.
1: 그럼 와이프.

0: 형 그런다고 난 집에서 노냐?
1: 응.
0: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2: 그렇구만.
0: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1: 와.
0: 미쳤다, 이 냄새.
1: 이게 그거군요.
0: 이게 그거야.
1: 딱 봐도 만든 만든데요?
0: 이게 불규칙하잖아. 뭐야. 조그맣게 만드셨나 봐, 이거.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똑딱 한 입,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2: 100% 만두 만두. 만두 피가 좋네요.
0: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3: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길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돈,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뭐 만두소기 다른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너무 좋지 않아요?
1: 부추도 배합이 엄청 좋네요.
0: 부추 안에서 싹 좋고
2: 맛있다.
0: 이 소 안에 부추가 팔이야, 팔. 10중에.
2: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에 사라지네. 중독성 있어. 저 죄송한데 만두 한 판만 더 네. 주시겠어요?
0: 늘 있는 일인가 봐. 하나 먹고 또 시키는 게.
2: 무조건 먹어야 되는. 자녀들도 오. 와 클래식이다.
0: 어, 이 돈가스 맛있겠네.
2: 돈가스도 직접 만든 거예요?
3: 네.
0: 옛날 경양식. 아. 너무 맛있네. 40년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3: 네.
0: 품절되면 안 뭐 못 먹겠네.
3: 근데 이게 거의 메인이라 품절될 정도.
0: 아, 이게 메인이구나. 네.
2: 진짜 맛있다.
1: 저희 집도 매년 만두를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뭐?
2: 만두를 만드세요?
1: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세요.
0: 아, 아버지, 어머니랑?
1: 네.
2: 명절 이런 데 때요?
1: 아니요, 아니요.
2: 그냥요?
1: 그냥.
0: 오.
1: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0: 뭐 넣어요?

0: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1: 꽁만두. 네.
2: 아, 강원도에 넣고
0: 다 해갖고 저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1: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1등이다 1등.
1: 야 쫄면 이렇게 맛있어. 너무 좋다 이거.
0: 아 쫄면 맛있다. 면의 쫄깃함이 완벽하네.
1: 면이 달라요.
0: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2: 그리고 쫄면이 다른 쫄면 다른 게 원래 쫄면 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쫄면 그 밀가루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랄까 좀 인위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안 나요 면에서.
3: 그 쫄면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이 면 자체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좌우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0: 자, 매워 이게?
1: 이건 매워요.
0: 와 매워.
1: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0: 에잉? 응? 맵다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1: 왜요?
0: 단맛이 들어서 그래.
1: 다른 조미보다?
0: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지거든.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2: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2: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피카츄 돈까스 있었어요?
2: 어.
0: 예? 피카츄 돈까스 있었다고? 피카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2: 난 옛날에 김말이를 그렇게 좋아했어.
1: 어우 맛있죠.
2: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 잘라가지고 당면 이렇게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먹는데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1: 뭐? 진짜?
2: 있어요.
1: 얘 누구야?
0: 누구지?
3: 누구예요? 저예요.
0: 예? 두발 자유예요?
3: 아니, 미국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0: 우와.
3: 월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2: 미국 유학했어요?
3: 네.
2: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0: 그러니까 드라마에
3: 그런 게 있어요.
0: 드라마에 나오는 기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3: 어 그래요? 어디요?
0: 저 러시아 유학파.
3: 오
2: 이렇게 차이가 나나?
0: 아이고 또 갖다 붙이세요.
1: 왜?
3: 요때가 이제 그
0: 얼짱
3: 그때 나온
0: 해놓던데요? 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2: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3: 왜 뭐 많이
2: 명함 많이 받아드죠.
3: 쓸걸요?
2: 난리 나지. 아, 무조건 말 걸어. 굳이?
0: 뭘 점검을 해요?
2: 아이고. 아이구라니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0: 수능 문제도 어려운 게
2: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니
3: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
2: 아 안경으로
3: 네, 안경을 안 쓰셨을 때가 초등학생 아 그러기에는 너무 턱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2: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습니다
3: 아
2: 초등학생입니다
3: 아, 진짜. 이야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인가 진짜
2: 아니 초등학생이고 얘가 좋아. 얘가 고등학생이야.
0: 진짜 벤자민 버튼이다.
2: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현정훈 씨.
3: 와...
2: 이런 얼굴. 에?
3: 네.
2: 에.
3: 자를까요?
2: 네.
3: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2: 와, 얇은 돈가스.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이 너무 좋아. 구성도 옛날 레트로.
0: 추억의 맛.
2: 옛날 돈가스.
0: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아니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2: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
0: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2: 역사가 느껴지잖아.
3: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2: 네, 맞아.
3: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0: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2: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0: 좋은 작품 또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2: 어? 네. 그 영,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아.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 셋이서예요. 근데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2: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1: 네, 이미지도 다르고.
2: 되게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호 선생님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3: 되게 따뜻할 것 같아.
1: 저요?
3: 저는
2: 나타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못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3: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
1: 네, 그러니까 네.
3: 언제요?
1: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3: 리허설 많이 하겠네 요즘.
1: 엄청 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연습.
1: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2: 아, 첫 연극이시구나.

0: 아, 예.
1: 아, 떨리겠다.
2: 혹시 또 실수할까 봐 열심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1: 한 끼도 가능하죠?
2: 아, 그럼요.
1: 네. 왜 많이 안 부르죠?
2: 네.
1: 왜냐면 또 가야 될 노퍼가 있습니다.
2: 아,
1: 갑시다.
2: 근데 다음엔 섭외가 될까요?
1: 오. 너무 잘 먹었습니다.

0: I'm astronomer Ji Woongbae, and today I'll be taking you on a journey through the universe to uncover the origin of gold. Do you like gold? I like it a lot. I like it because gold was born in space. In astronomy, gold is a very meaningful element. But is it so expensive? Because it came from space. Before we discuss the value of gold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let's first examine it from an economic one.
1: 금은요, 실물 자산이거든요. 한마디로 각국 나라가 만들어낸 종이 채권이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영원으로 수렴됩니다. 근데 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물로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금의

0: 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항상 인정을 받았던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IMF 때였죠.
1: 97년 환율이 폭등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가운데
0: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원화를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달러를 원했었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달러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다 갖고 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 금을 다 팔았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은행들이 사서 해외에 가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벗어났었거든요.

0: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추세는 있어도 장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우상향한 것이 바로 금이다. 앞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금의 값어치는 하락한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금이라는 이 금속은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인류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금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 Everyone loves gold, but few people know where it came from. Gold was created through the remnants of cosmic collisions and explosions in the universe. It is formed through the rapid neutron capture process known as the R process, the nuclear fusion after the Big Bang, when the universe was expanding, produced only hydrogen and helium. Even the nuclear fusion in stars can only create elements up to iron. Elements heavier than iron cannot be formed inside the stars. An extreme environment where neutrons are released en masse is required. At that moment, atomic nuclei quickly capture neutrons and become heavy. As a result, gold is created. The density of the star must be extremely high, and there must be more neutrons than protons. The remnants of stars that underwent the R process eventually flowed into our solar system just before its formation. However, because the gold that arrived on Earth in its early stages was extremely heavy, most of it sank deep into the Earth.
2: 대부분은 지구 내부로 가라앉았습니다.
1: The gold that we find today was contained in meteorites that fell from space.
2: 운석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It is the remnant of a star born from an extreme explosion among neutron stars.
2: 우주의 극단적인 폭발에서 태어난 별의 잔해인 거죠.
1: Where did humans first discover gold?
2: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1: Today, we can buy gold with money, but in ancient times, it was mostly found in rivers. Many people think that gold is mined from veins deep underground, but there is still much gold left in rivers. That is where we can find it. Gold panning is finding gold in nature. Anyone can dig gold as long as they have the necessary tools.
3: 이 도구는 석션기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잘한 자갈 모래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슬루이스라고 그 물살이 이제 흐르게 되면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이제 금속 물질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기 안반이랑 안반 사이에 보면 물이 강하게 쓸려 나오고 그리고 저 안반 바로 뒤쪽에는 물결이 좀 잔잔해 보이잖아요. 저쪽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황토색인데 그런 흙들은 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사라고 해서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모래들 그리고 광물 성분들 그러한 성분들이 황토층 흙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좀 어둡게 띄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채취는 다 했고요. 이제 선별 작업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물살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살을 이용을 해서 비중 선별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스쿱 부어 보겠습니다. 한 스쿱을 이렇게 부어 버리게 되면 모래들은 금방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 있는 돌이라든지 자잘한 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쓸려 내려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0: 아, 여기 보면은 금이 보이네요. 이게 보이실까요? 비중 선별된 그런 토산물들을 여기 패닝 접시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게 살살살 돌려가지고 그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금이 좀 굉장히 많이 잡혀 걸로 봐서는 포인트를 제대로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거무수로 한 것들이 무거운 중사들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금이 지금 산출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잡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The gold flakes found in rivers are remnants of gold left behind in ancient gold mines.
0: 금 지명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줄이라든지 뭐 금광리라든지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명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국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지역별로 다니면서 모아놓은 그런 사금 컬렉션인데요. 다 금입니다. 다 사금이고요. 저희 선조들도 그랬고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금이라고 하면 정말 금전적으로 뭔가 돈이 되는 그런 광물이잖아요. 돌멩이처럼 이렇게 흔하지도 않고 희귀한 그런 광물이다 보니까 금이라는 이 광물 자체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Born in space and preserved within the piece of gold has a significance. As you have seen, unlike other metals, gold can exist in its natural state. It's resistant to corrosion and can be easily flattened when hammered. Gold can be easily made into various ornaments without using fire. That is why humans have been using gold since incredibly ancient times. A 100-year-old grave was discovered near a lake in Bulgaria. Inside the grave was a body adorned in gold, attesting to the long history of gold use by humanity. This shows that for a long time, gold is served as a tool for displaying status and power.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chemistry, gold is a very special element. Have you ever heard the word alchemy? Even in the eyes of natural philosophers who were considered scientists at the time, gold was a perfect substance. They attempted to transform common metals into gold through alchemy. In fact, an element is Hans in its atomic nucleus. Chemical reactions are only changes involving the exchange of electrons.

0: Once the molten gold is cast into 1,300-gram gold bar, the second stage begins.
1: 금을 녹여가지고 나온 이 골드바 제품을 가지고 아변기를 이용해서 금을 얇게 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얇게 핀다는 것 자체가 금의 두께를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골드바의 각 중량마다 그 금의 두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방금 타발에서 나온 이 100g짜리 골드바를 정확한 중량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 현재 금을 올려보면은 여기 올려보면 금이 중량이 높게 나오는 상태, 100g보다 더 높게 나오는 상태고 이거를 정확한 100g으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1: 'Because gold is so pricey, every bar must be weighed precisely. 'The finished gold bar is 99.99% pure gold, known as four nines.
2: 보통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는 금은 14K, 18K, 24K, 그 다음에 4-9 골드바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14K는 58.5%의 금, 나머지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금속이 되겠고요. 18K는 75%의 금,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여타 금속의 이제 합금 형태입니다. 4-9 골드 같은 경우는 9가 4개 있다라고 해서 4-9 순도의 이제 금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 The gold you just saw is truly golden in color.

0: 납이 있죠. 납.
1: When immersed in an acidic solution, the other metals react, releasing bubbles. But pure gold remains intact.
0: 금속들이 이제 그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세기가 이제 금속들 종류마다 달라요. 강한 산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을 하면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대신 필요해요. 그래서 산 용액에 많이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수소 중성의 수소 기체가 되면서 이 용액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속 표면에서 수소 기체들이 뽀글뽀글하고서 거품이 생기면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아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금의 경우는 산화 환원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이온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금속 상태로 중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2: 이번에는 도금을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끼리 경쟁을 시킬 거예요. 여기는 지금 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금을 녹여놓은 금 이온 용액이 들어있어요. 얘 둘이 서로 맞닿게 했을 때 금 이온이 철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가서 철을 이온화시키고 금이 고체로 변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철판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0: 아까 우리가 산 용액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금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속 상태의 금이 전자를 안 뺏기기도 하지만 양이온 상태의 금은 전자를 뺏어오는 힘이 강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철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서 자기가 금속 상태, 중성 상태로 바뀌어서 달라붙고 철은 양이온이 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나가는 거죠.
1: Simply put, the electrons in the iron are replaced by gold. The plating process is complete.

겁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0: 새로운 도파민 유닉.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톤온톤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딤프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시켜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0: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놈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0: 도망갔습니다. 아,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럼 내일.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노려봤...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설마 천장! 천둥에 비친 검은 광태 삐죽삐죽 나온 다리들 거기에 보이는 솜털 같은 무언가.
1: 정우가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야근을 한 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 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0: 이 망할 놈의 벌레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놈이 제 집을 막 헤집고 다닐 것만 생각하면 아 스트레스. 그래,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묘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또 락 음악, 춤 음악 등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0: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 해병대 군번에다가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어떻게?
2: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내용이었죠.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미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지? 나 봐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나 만난 거 천운인 줄 알아.

0: 나 그라한디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호니까 원, 투, 차차차, 투, 투.
1: 연주자로서 이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 수거함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강남 아파트 거울이 아닌 길바닥 블록 거울

자신을 올가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ng Yongguwon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1: 아, 100%.
0: 오케이, 갑시다.
1: 도둑의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1: 아,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0: 헷갈렸지?
1: 아니요.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말죽거리.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자,
1: 처음 뵙겠습니다. 연정훈님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주세요. 우와, 좋다. 어, 좋네.
3: 올.
1: 아, 촉이 좋다.
0: 아니, 힌트.
3: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고 그러고 간장게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연정훈이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3: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3: 네.
0: 오늘 공복이시죠?
3: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왔는데.
1: 전딱 먹고 왔는데.
3: 진짜요?
0: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만든.
3: 선지전이 있어요?
0: 기가 막힙니다.
1: 맛있어요.
0: 여기 가셔야 됩니다. 예.
3: 선지전.
0: 예, 일단 가시죠.
3: 네.
0: 근데 동안이다.
3: 저요?
1: 진짜 동안이세요.
3: 그래요?
1: 대학생입니다.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0: 해요? 한 살.
1: 네?
0: 어?
1: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어.
1: 진짜요?
0: 왜 내가 형에게 믿기지가 않아?
1: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 달 차밖에 안 나는데.
3: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0: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3: 오.
0: 직접 빚어서 구워요.
1: 중국집?
0: 중국집.
1: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0: 넙.
2: 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0: 정답.
3: 와,
0: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1: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한다고요?
0: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3: 아, 오래된지.
0: 완전 노포만 조져요.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희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소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1: 예, 네, 맞아요. 이 집이에요.
0: 전현무계획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3: 그러니까 떡볶이집 분위기가 아니야.
1: 그 떡볶이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0: 네.
1: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 장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1: 네.
3: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0: 좋지.
3: 어.
0: 연정우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부침개가 딱인데.
3: 아.
0: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전을 먹고 와가지고.
3: 그러니까.
0: 전현무 계획이 골목 좋아합니다.
3: 아하.
0: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1: 아, 멋지다.
0: 와. 골목 귀해.
3: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0: 생 골목이다.
3: 어. 와.
0: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3: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1: 어, 집이
0: 돼 있네. 양보 하나 맞출래?
3: 응?
0: 어?
3: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지금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4: 여기.
0: 아, 여기에요?
5: 사장님이신가?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근데 웬 사람
6: 사장님이세요?
4: 사장님이세요?
7: 사장은 아니고 주인님.
4: 아, 주인이세요?
8: 저희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6: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6: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7: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8: 아니, 주인 아니세요?
7: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8: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7: 네,
8: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8: 오, 안에가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우와, 신기하다.
8: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곽규부하고 같이 먹는 거.
1: 네네.
8: 네, 네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예.

0: 메뉴도 진짜 오래됐다.
1: 근데 명조체로 써있어.
2: 메뉴 이런 거나 이런 느낌이 맛집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맛을 내야 돼, 40년을.
3: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 돼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거만 한 데다가 그냥 담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회용 그 종이에다가 띄어서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로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여기가 평일에 학생들도 많은가 봐요. 주말이라.
1: 학생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아. 근처 직장인들이랑 상인분들. 아. 구청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0: 아, 찐이네. 여기서
2: 오래되셨으니까.
0: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1: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많이 드시고.
0: 쫄면 군만두 돈가스.

0: 저는 쫄면 군만두
1: 너무 좋네.
0: 헐? 돈가스 해서 나눠 드시죠.
1: 돈가스? 남자 돈가스?
0: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1: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연정은 대박이다. 신기하네.
0: 그래요?
1: 왜 안 늙어?
0: 네?
2: 아,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1: 요거 안 하죠?
0: 많이 하죠.
1: 네?
2: 근데 왜 안 늙어? 머리도 네? 안 빠졌어.
0: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1: 우와, 뭐야.
0: 왜요?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영향은 있죠.
1: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2: 왜 그런데?
1: 네?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0: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1: 오, 거의 다 좋아해요.
0: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1: 오, 네. 잘 어울린다.
3: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0: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했죠.
1: 오, 되게 의미 있고 멋있다, 그게.
0: 요렇게 저렇게
1: 소리는 의미 있어.
0: 애기가 몇 살이야?
1: 지금 101일입니다, 오늘.
0: 101?
1: 네.
0: 오, 제일 힘들 때네.
3: 공감 많이 하네.
0: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3: 나만 에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애 나만 봐?
0: 아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1: 그럼 섭섭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미안해 해야 돼요.
1: 저도 일하는데.
0: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3: 아니, 너는 글렀어.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노냐? 밖에서?
0: 아,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3: 아니. 안 돼, 그거.
1: 아니야.
3: 그럼 와이프 그런다고. 난 집에서 노냐?
0: 응.
3: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1: 그렇구만.
3: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1: 와. 미쳤다, 이 냄새.
0: 이게 그거군요.
3: 이게 그거야.
0: 아빠도 만든 만든데요?
1: 이게 불규칙하잖아, 모양이. 조그맣게 만드셨나 봐요, 이렇게.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 똑 딱 한 입,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0: 100% 만두 만두.
2: 만두 피가 좋네요.
3: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4: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일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돈,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삶은 게 좀 들어가요. 뭐 만두소기 다른 거 있습니까? 양념 잘 넣으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부추 너무 좋지 않아요?
1: 부추도 배합이 엄청 좋네요.
0: 부추 향이 싹 좋고
2: 맛있다.
0: 이 소 안에 부추가 팔이야, 팔. 10중에.
2: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에 달아지는 너무 중독성 있어. 저 죄송한데 만두 한 판만 더 주시겠어요?
0: 늘 있는 일인가 봐. 하나 먹고 또 시키는 게.
2: 무조건 먹어야 되는.
1: 자녀들도
2: 와 클래식이다.
0: 어이 돈가스 맛있겠네.
2: 돈가스도
0: 당신. 아.

0: 보험하셨나요? 40년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1: 네.
0: 품절되면 안, 뭐, 못 먹겠네?
1: 근데 이게 거의 메인이라 품절될 정도.
0: 아, 이게 메인이구나. 네.
2: 진짜 맛있다.
3: 저희 집도 매년 만두를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뭐?
2: 만두를 만드세요?
3: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세요.
0: 아, 아버지, 어머니랑?
3: 네.
2: 명절 이런 데 때요?
3: 아니요.
2: 그냥요?
3: 그냥.
0: 오.
3: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0: 뭐 넣어요?
3: 아,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2: 꽁만두.
3: 네.
0: 아, 강원도 넣고
3: 다 해갖고서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0: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네.
1: 많이 달라요.
2: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3: 쫄면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흔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안 나요, 면에서.
4: 그 쫄면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이 면 자체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자구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0: 자,
1: 매워 이게?
0: 이건 매워요.
1: 와 매워.
0: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1: 에잉? 응? 맵다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단맛이 들어서 그래.
0: 다른 조림보다?
1: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지거든.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2: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2: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2: 응.
0: 피카츄 돈까스 있었어요?
2: 어.
0: 예. 피카츄 돈까스 있었다고? 피카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2: 난 옛날에 김말을 그렇게 좋아했어.
1: 어우 맛있죠.
2: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 잘라가지고 당면 이렇게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먹는데 아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1: 뭐? 진짜?
2: 있어요. 얘 누구야?
0: 누구지?
2: 누구?
3: 저예요.
0: 예?
2: 아이돌인데?
0: 두발 다위예요?
3: 아니 미국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0: 우와.
3: 홀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2: 미국 유학했어요?
3: 네.
2: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3: 그러니까.
0: 드라마에
3: 아, 그런 게 있어요.
0: 드라마에 나오는 귀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3: 어 그래요? 어디요?
0: 저 러시아 유학파.
3: 오!
2: 이렇게 차이가 나나?
0: 아이고 내가 갖다 붙이세요.
1: 왜요?
2: 작년 될까?
3: 요때가 이제 그
0: 걸장
3: 그때 나온
0: 아 골든벨
2: 조정 골든벨
3: 네 골든벨도 나온
0: 그냥 말죽거리 잡았던데요? 그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2: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3: 왜 뭐 네, 많이
2: 명함 많이 받아야 되죠.
3: 쓸걸요?
2: 난리 나지. 아. 무조건 말고

0: 굳이?
1: 뭘 점검을 해요?
0: 아이고. 아이구라니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2: 수능 문제도 어려운데.
0: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하면 못 맞출 거예요.
1: 고등학생 없어요?
3: 왜? 아, 입시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마지막 분 아는 게 마지막 분은 제가 볼 때는 KBS 아나운서 할 때 아니에요?
0: 야. 이런 애들이 안 늙어. 이런 애들이 안 늙는다고.
1: 어, 지금이랑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데.
0: 그럼.
3: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0: 아, 안경으로.
3: 네, 안경을 안 쓰셨을 때가 초등학생. 아, 그러기에는 너무 턱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0: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습니다. 아, 야. 초등학생입니다.
3: 맞지? 이야.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 같은
0: 아니. 초등학생이고 얘가 중학생입니다.
1: 오. 거짓말.
0: 얘가 고등학생.
1: 진짜 벤자민 버튼이다.
0: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현정우 씨. 와. 이런 얼굴.
3: 네? 네. 네.
4: 자를까요?
0: 응.
4: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0: 와, 얇은 돈가스.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이 너무 좋아.

0: 그냥 똑같아.
1: 요 구성도 옛날 레트로.
2: 추억의 맛.
0: 옛날 돈가스.
2: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아,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0: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
2: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0: 역사가 느껴지잖아.
3: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0: 네, 맞아.
3: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합쳐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2: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0: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야. 이렇게.

0: 좋은 작품도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0: 어? 어? 네. 그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어.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 셋이서예요. 근데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2: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1: 네, 이미지도 다르고.
2: 되게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석 선생님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3: 되게 따뜻할 것 같아.
1: 저요?
3: 저는
2: 따뜻하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못해요.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3: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
1: 네, 그러니까. 네.
3: 언제요?
1: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3: 리허설 많이 하겠네 요즘.
1: 엄청 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연습.
1: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2: 아, 첫 연극이시구나. 네. 아예.
3: 아, 떨리겠다.
1: 혹시 또 실수할까 봐 열심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3: 한 끼도 가능하죠?
1: 아, 그럼요.
3: 네. 왜 많이 안 부르죠?
1: 네.
3: 왜냐면 또 가야 될 노퍼가 있습니다.
2: 아,
3: 갑시다.
1: 근데 다음엔 섭외가 될까요?
2: 오.
3: 너무 잘 먹었습니다.

기존 뮤지컬이랑 조금 다르게 1인극입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0: 새로운 도파민 유닉.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톤온톤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빔프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입니다.
0: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놈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그 더듬이. 그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노려봤.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설마 천장. 천둥에 비친 검은 광태 삐죽삐죽 나온 다리들 거기에 보이는 솜털 같은 무언가.
2: 정우가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야근을 한 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 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0: 제 집을 막 헤집고 다닐 것만 생각하면 아 스트레스. 그래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묘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또 락 음악, 춤 음악 등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0: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 해병대 군번에다가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어떻게?
2: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미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지? 나 봐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나만난 거

0: 방법 첫 번째, 9V짜리 건전지를 챙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호니까 원, 투, 차차차, 투, 투.
1: 연주자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을 벗은 채로 그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소감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

여러분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옭아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닝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 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Our SMEC is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0: 전남이 친구, 우리 전남이 친구, 우연의 친구.
1: 너무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셰프님.
1: 너무 재밌는 피드백 받았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K-푸드 인기가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매번 투데이 넘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넘버 뭘까요?
2: 23만 5천 원? 5천?
1: 그냥 5천? 뭔가요?
3: 해시태그.
2: 해시태그?
1: 해시태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치킨.
2: 오, 뭐 한국 비빔밥,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시태그에서
1: 불고기,
2: 드시지 않나?
1: 인기가 많네.
2: 네, 그런 거.
1: 네, 많죠.
2: 아닌가? 뭐죠? 음식?
1: 자,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
2: 절편!

0: 이것도 우리 이런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원래 다르지 않아요. 오, 바삭바삭. 오, 와, 봐주세요. 오, 이거 면란인 거
1: 면란,
0: 같아요.
1: 면란 맞아요.
0: 면란 소금빵도 있어요.
1: 맞아요. 와. 인기 진짜 많아요. 아,
0: 와. 그 좀 맛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렇게 위에 진짜 바삭한 긁은 소금도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1: 제일 기대됐던 두바이 초코. 이거.
0: 바삭바삭하네.
1: 뭔가 소금빵이 원래도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뭔가 한국의 재해석? 명란 마요, 두바이 초코, 갈릭 그냥 이렇게 맛이 많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저는 K-베이커리에 이걸 처음 들어갔을 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와, 여러 가지 빵 퓨리로 만드는 거, 과일 있는 거, 꽈배기도 있어요, 도넛 있어요, 딴짠단. 저는 진짜 선택 장애.
1: 이렇게 고르기 힘들긴 해요. 하나만 고르기 진짜 힘들어.
0: 예를 들어 이탈리안 베이커리에 간다면 이런 종류가
1: 없어요?
0: 없어요.
1: 소금빵은 있지 않아요?
0: 그냥 빵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애적인 네. 조합으로 확실히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릭 아니면 이런 걸로 재워진 거. 진짜 알록달록 너무 매력적인 것이라서 그리고 다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진짜 해외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은 클래식 K-디저트 밥빵이죠.
1: 밥빵 그렇죠. 밥빵. 클래식.
0: 자 이제 공개.
1: 팥 엄청 많이 들어있나 보다. 전 단팥빵을 잘 안 먹어요. 오,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팥은 빈. 빈이에요.
1: 아, 콩, 콩.
0: 그 빈으로 만드는 잼 같은 느낌이에요. 컴포팅.
1: 컴포트.
0: 진짜 컴포트 푸드. 이거 한국의 컴포트 푸드. 아. 그냥 입안에 녹아요.
1: 케이크도 먹어봐요.
0: 오, 예.
1: 기대됐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0: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한국인들이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1: 아.
0: 맞죠? 저는 에?
1: 한국인들은 꼬챙이만 있어도 먹어요.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퍼먹고 그래요.
0: 우리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1: 좋아요.
0: 자.
1: 그쵸, 젓가락 대부분 가정집에 다 있으니까 맞아요.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트다. 요거트.
0: 아, 이거는.
1: 이거 그냥 생크림 아니에요.
0: 어, 맞다.
1: 저 진짜 후맥도 있어요. 와.
0: 잠깐만요. 너무 맛있었어. 게디저트 진짜 좋아해서 잠깐만요.
1: 이거. So cute.
0: 이제 뭐 봐봐
1: 수먹을
0: 야 역시
1: 아, 너무 다 유명한 떡들만 해오셨다.
0: 해외에서 떡 진짜 인기 감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1: 아,
0: 여기 처음
1: 충격.
0: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떡 맛봤어요. 쫄깃쫄깃 거리는 거, 그 쫀득쫀득 거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입안에 재밌어요.
1: 전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0: 어, 이거부터. 저는 여기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1: 이거.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0: 아 진짜 카스텔라 가루로 이렇게 묻힌 거.
1: 마지막은 뭐죠? 이건 되게 부쩡코 같이 생겼다.
0: 이거 크림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이런 거. 지금 하나 또.
2: 네. 다음 티라미수 티팔떡.
0: 티라미수?
1: 원장님 그냥 커피 아니야.
0: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어, 티라미수.
3: 배불러.
0: 조금 더. 오늘은 좀 이거 달콤한 거 계속 먹는 것 같다.
3: 와.
0: 전통 시장 떡집 방문한다면 딱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자체를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1: 그쵸.
0: 진짜 여기 안에 진짜 한국 문화 압축되어 있어요.
1: 그리고 떡이 뭐 디저트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통편, 또 돌잔치 때 뭐 돌잔치 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날에 기념할 때 떡을 먹거나 합니다.
0: 그런 것도 있어. 수능 날.
1: 아, 네, 맞아요. 붙으라고. 네. 찻쌀, 찻쌀같이 붙으라고 막.
0: 그런 이미지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에너지 채워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여기다.
1: 아.
0: 이거는 쌀으로 만드는 음료예요. 그래서 쌀 진짜 오래 끓여서 그런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단맛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맞아요. 거예요.
1: 깔끔.
0: 시원하고.
1: 깔끔 시원.
0: 얼른 아, 잠깐만. 우리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1: 어, 뭐야? 안 끝났어요? 아!
0: 밥이식 순간이에요. 예.
1: 아, 또 김치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no.
1: 뭐 이런 우징어 젓갈 그런 거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오늘 진짜 확실하게 네. 맛있는 거예요.
1: 그쵸, 디저트가 뭐? 맛없기 쉽지가 않아요. 뭐지? 안 봐야겠다, 이번에.
0: 보지 마세요.
1: 네.
0: 짜자잔! 짜자잔!
1: 응? 약밥? 약밥?
0: 약밥! 약과!
1: 약과.
0: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과일도 있어요. 씨앗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바리에요. 그리고 이거?
1: 이게 뭐예요?
0: 에스프레소. 너무 쌉싸래요?
1: 너무 써요. 근데 뭔가 저의 목표, 이거를 마시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즐기고 싶어요.
0: 진짜 써요?
1: 네.
0: 플러스 진짜 달아요.
1: 아.
0: 만나면 촥! 좋아. 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1: 좋아요. 따라해 볼게요.
0: 자. 오, 이것도 촌득촌득. 촌득촌득 이렇게 다.
1: 귀여우셔.
0: 자, 자, 이렇게.
1: 응. 네, 따라해 볼게요.
0: 찍고 먹는 거.
1: 커피 찍어요?
0: 그럼요. 우리 비스켓, 우리 이렇게 커피에 찍어 먹는 거야.

0: 그냥 커피 적신 약과 맛.
1: 아 근데 맛있죠? 맛있는데?
2: 맛있죠?
0: 아 약밥 조금 두려워요.
3: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0: 유치원 때?
3: 유치원?
0: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단 밥이다. 밥이 왜 달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2: 재훈님이 유치원 갔었을 때 제가 아마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밥 되게 좋아하긴 해요.
0: 커피 타임. 향이 너무 좋다.
2: 와, 쓰다.
0: 저도 맛있어요.
2: 너무 너무 진짜 좋은 쓴 맛이에요. 바로 바로 바로.
0: 아, 가라, 가라.
2: 바로 먹으세요. 바로 먹으세요. 예.
0: 얼음 되게 멀었다.
2: 조합이 완벽하지 않아요?
0: 네.
2: 거짓말이에요?
1: 오늘 파브리 셰프님이 준비해주신 파브리식 조합은 제가 그냥 커피를 써서 잘 못 먹었을 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조합이잖아요. 맛 그리고 비주얼 까지 모두 사로잡은 K 디저트. 꼭 한국 오시면 K 디저트 사랑해 주세요.

0: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Hello. 오늘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2: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1: 알았지?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이돌이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는 제나라고 합니다.
4: 제나!
1: 반갑습니다.
2: 오늘 아이돌 같은 친구가 왔네?
4: 네.
1: 음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2: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4: 아, 저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1: 싶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4: 하고 싶어요.
1: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4: 저는 힌트 드릴게요.
1: 힌트!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4: 고제나! 고제나!
2: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리 이렇게 보이잖아! 그!
4: 아이브! 저는 장훈이에요.
1: 혹시 장훈 형님?
4: 네. 네, 맞아요.
2: 장훈 형 메이크업? 드디어 해보는 건가?
1: 그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정석 아니에요?
2: 정석이죠.
1: 장훈 형님은?
5: 글리터, 핑크 코랄, 젤리 같은 립.
1: 네. 특히 젤리 립이랑 탕후루 립은 약간 유행의 선도자?
2: 화려하고 뽀짝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4: 네.
2: 또 이걸 붙여야겠죠?
1: 아, 붙어.
2: 붙이는 토너.
1: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 지난달?
1: 지난달?
4: 네.
2: 한국에 좋아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말을 잘해.
4: 네, 공부하고 있어요.
1: 한국말 공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4: 오랜만이에요.
1: 그래. 오랫동안?
4: 네, K-POP 팬이.
1: 아~
4: 네, 팬이라서.
1: 다음 편에는 저희 시트팩을 가지고 올까요?
2: 그럴라고, 그럴라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예. 자, 이제 한번 돌을 살짝 걷어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촉촉하게 만들려면?
1: 이것도 약간 촉촉한 프라이머인 거죠. 네.
2: 저번이랑 다르게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핑크빛을 내는 오. 약간의 글리터 같은 느낌이 들어간 프라이머예요.
1: 근데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약간 하이라이터 넣은 것처럼 되긴 하네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4: 네.
1: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뭐 부산 뭐?
4: 아직 안 가봤어요. 제주 가봤어요?
1: 네, 저 두 번.
4: 아, 진짜로? 와, 너무 부럽다.
1: 너무 좋아요.
4: 부산도 아마 그 인기가.
1: 네, 부산도 진짜 좋아. 억양 다른 거 알아요? 부산.
4: 아, 사투리?
1: 사투리.
2: 사투리.
4: 모하노.
1: 모하노. 어디가노?
4: 어디가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사투리 많이.
2: 맞네, 맞네.
1: 가야 이런 거 있잖아요.
4: 가야?
2: 가야.
1: 가야.
2: 걔가 걔야.
1: 오.
2: 서울 말로.
1: 오.
4: 어렵다.
1: 어려워.
4: 한글 말로.
1: 한글 진짜 어려워. 어떤 드라마가 최애예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4: W 알아요?
1: W?
4: 뭐지? 네. 이종석? 그 평균.
2: 이종석?
4: 네.
2: 이종석 님 나오는 거?
1: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많이 안 봐서 처음부터
4: 저는 많이 봤어요.
1: 오,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4: 네.
1: 그럼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4: 한강?
1: 한강.
4: 한강.
1: 지금은 사실 한강 피크닉만 가도 너무 좋아서.
4: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 피크닉에 커플.
1: 맞아.
2: 커플? 아.
1: 약간 K-드라마처럼.
4: 네, 솔로 안 가요. 솔로 너무 슬퍼요.
1: 너무 슬퍼요. 이거는 모두가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2: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색조를 빡빡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1: 그건 섀도우인 거예요?
2: 크림 아이섀도우.
1: 노란색도 섞으셨어.
2: 노란색 살짝 섞어서 코랄 받으려고.

0: 와인은 확실하게 빼주실 예정인 거죠?
1: 굉장히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털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쓸까?
2: 아니요.
1: 안 쓰죠? 이거 진짜 동양인 특징인 것 같아.
0: 아일래쉬 그 샵에 가서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외국 분들은.
1: 아, 연장.
0: 네, 연장으로. 연장. 뭔가 이렇게 네일 붙이는 거 말고.
3: 마스카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물감을 묻혀서.
0: 덜어내서 빈센트 집어가지고.
1: 이걸 또 여기다 집어가지고 갈 거예요.
0: 확실히 디테일하게 되긴 하네요.
1: 불고대를 한번 갈까?
0: 불고대.
2: 불고대?
0: 불고대. 일단 이렇게 나무, 꽃이랑.
2: 오,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 신기하네요. 위험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이거 완전 빠지게 돼요. 불고대를 하면 고정이 잘 되는 거예요?
1: 통해서 결을,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2: 이런 그 스타일, 그 인기가 많았죠?
0: 이건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 확실히 깔끔해지긴 하네요, 불고대.
1: 털이 많아가지고 완성돼 버렸잖아. 럭키비키잖아, 안 붙여도 돼. 왜 산 거지? 안 붙여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참 다양한 눈이 있네요. 애교살을 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커버를 하면서 애교살을 올려야 되는데.
0: 그럼 제나님 이거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2: 사실 그 약간 판단 느낌?
1: 판단? 아, 판단다.
0: 판단다.
2: 아. 보통 여기 밑에 약간 어두운 쉐이더.
1: 어두운 쉐이더 잘못 쓰면 안 돼. 이분이 이거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다크서클 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일단 눈 밑에 펄이 들어간 스틱인데 좀 크림 타입으로 발라놓고
0: 글리터도 넣고 있어요.
1: 애교살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이 밑에를 조금 컨실러로 밝혀야겠다.
0: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1: 네. 아이라이너.
0: 아이라이너? 그림자 지금 해주시는 거죠?
1: 그림자.
0: 이거는 어떤 거예요? 뒤트임?
1: 이거는 뒤트임.
0: 뒤트임?
1: 언더 밑에 삼각존 있잖아요. 원형 C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쫑쫑쫑 해야 되는데.
0: 쫑쫑쫑.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닥까닥 언더 속눈썹 타임.
1: 자, 일단 눈화장이 됐고.
0: 그러면 인간점검 타임 기대되세요?
2: 네.
0: 하나, 둘.
2: 무서워.
1: 짜잔.
2: 우와.
1: 뭐야?
0: 너무 예쁘죠?
2: 우와, 신기하다.
1: 너무 예뻐.
0: 신기하죠?
2: 네.
0: 너무 예뻐요.
2: 와, 완전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1: 내 눈이 커요.
0: 오, 예쁘다.
2: 아, 마음이 너무 들어요.
0: 오, 예쁘다. 아직 안 끝났어요.
1: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0: 이제부터 시작.
2: 기다릴게요.
1: 이제부터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0: 원영님은 항상 이렇게 핑크색을 많이 올리시는 핑크. 것 같아요.
2: 빨간색도?
0: 찐핑.
2: 블러셔.
1: 위치는 요즘 눈이랑 되게 가깝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눈 바로 밑에 여기 아까 발라놓은 그 붉은기랑 연결해서.
0: 그리고 요즘 딱 볼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도 좀.
1: 코도 좀 이어지게 하고. 하이라이터가 죽이는 있어요, 하이라이터.
0: 핑크핑크.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터 넣는 거군요.
1: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0: 큐빅인가요?
1: 큐빅입니다.
0: 오. 우와. 그리고 콘서트 갈 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1: 코 노즈 브릿지를 한 거예요.
0: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2: 저도요.
0: 그죠, 그죠.
1: 점이 어디 있었죠?
0: 점이 눈 밑에 하나랑 그리고 입 쪽에 하나가 있어요.
1: 점을 하나 제니님 찍어볼래요?
0: 제가 또 주근깨를 많이 집에서 찍어봐가지고 할 수 있어요.
1: 됐어? 톡! 좋았어. 좋았어.
0: 점이 진짜 킬포인 것 같아요, 원영님 메이크업에서.
1: 이제 립을 좀 해볼까요?
0: 립 펜슬도 핑크. 오늘은 다 핑크.
1: 오늘 다 핑크. 핑크 섀도우를 좀 올려볼까?
0: 입술에다가요?
1: 입술에 요즘 이렇게

0: 번지게 하는 느낌을 많이 쓰더라고요.
1: 번지게.
2: 완전 자연스럽게 되네요. 아, 그 뒤에 이제 젤리립을 만드는 거군요.
0: 네.
2: 이거는 이제 색감이 거의 없는 글로시한 거.
0: 그렇죠. 완전 글로스. 필살 무기가 하나 있어.
3: 미니요?
0: 소품으로 이걸 샀어요.
3: 너무 귀여운데요?
0: 이게 있어요. 아이돌이지. 이렇게.
2: 그죠.
0: 그럼 이게 아이돌이지. 이게.
3: 진짜로.
0: 아이돌.
2: 뱅뱅.
3: 세나님.
2: 뱅뱅뱅뱅.
3: 세나님.

0: 너무 예뻐요.
1: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2: 좋아, 좋아, 좋아. Let's go!
3: Bang, bang!
4: Let's go, let's go!
5: 너무 기대되고요.
0: 자, 여기입니다.
2: 와, 너무 예쁘다.
4: 약과!
5: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0: 이 금귤 맛있겠다.
5: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약간 한국 디저트를 또 힙한 카페에서 파는 곳이에요. 또 요즘 또 한국 디저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핫하고 외국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6: 귀여워.
5: 하나, 둘, 셋. 오케이.
0: 귀여워, 귀여워.
5: 은영님이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6: 야, 여기 맛있다.
0: 밸런스가 좋네, 음식이. 맛있지?
2: 맛있어요.
7: 오늘 너무 재밌어요. 완전 진짜 공주처럼 기분 받았어요.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0: 와이엇입니다.
1: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beauty item. 오.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냐.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 해브 K뷰티템을 찾으러 렛츠고!
2: 렛츠고!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멘트가 네.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또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야, 한번 뭐. 가서 어.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어. 이 KBT를 알아봐 보도록 하죠.
1: 어, 좋아요. 여기에 KBT가 많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0: 많죠.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어여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오.
1: 저 여기 다 이렇게 또 KBT 팀 있단 말이에요.
0: 네, 이렇게.
1: 그쵸.
0: 있어.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어, K 이너뷰티. K 뷰티예요.
0: K 이너뷰티 맞잖아요.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네, 어.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0: 아, 진짜 어, PDRN이 뭔데?

0: 크림.
1: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2: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네. 요청... 네.
2: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이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3: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2: 아, 여드름 관련 털어블 같은 거.
3: 네.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2: 네.
3: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2: 네. 네.
3: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2: 편이에요.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3: 네네.
1: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3: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아.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외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2: 네.
3: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2: 네.
1: 또 많은 또 KB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2: 네.
1: 이제 정말로
2: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2: 아이템들, 워셉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 Yeah, let's go.
1: Let's go.
4: 이야.
1: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4: 명경.
1: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네. 머스트해브 KBT 때문 추천 받았습니다.
4: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4: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 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4: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4: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 팩.
5: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1: 오, 자물쇠야.
4: 뜯어대면 물광 충전.
1: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 나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런 거
4: 뜯어볼라 했는데
1: 현혹되면 안 돼요.
4: 어, 왜요?
1: 직접 해봐야 됩니다.
4: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4: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1: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4: 네.
1: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4: 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4: 어, 왜죠?
1: 세안하시고 나서
4: 네.
1: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4: 네.
1: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4: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4: 굳어요?
1: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그래서 그걸 띄어내면은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그러면 광이 난다고 해요.
4: 아, 촉촉하게.
1: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4: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4: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되게.
1: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4: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1: 예. 자. 오!
4: 이 정도.
1: 일단 뭐 이렇습니다.
4: 네.
1: 투명한 액체인데.
4: 맞습니다.
1: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4: 네.

0: 되고 있나? 전혀 모르겠어요. 네, 예상하고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1: 리얼로 갑시다.
0: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1: 네. 근데 화상 나겠어요.
0: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1: 네.
0: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0: 제품을
1: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0: 콜라보 제품이에요.
1: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아누아의 PDRN 세럼입니다.
0: 그렇죠.
1: 와.
0: 그렇지, 아누아가 세럼 맛집.
1: 네.
0: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맞죠.
0: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1: 네.
0: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1: 왜 갓세럼이에요?
0: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1: 네. 오! 아, 이렇게!
0: 그렇죠.
1: 어머! 귀엽네!
0: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1: 네, K-바이브예요.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1: 네, 따로 이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영도가 키링입니다.
0: 아, 키링.
1: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0: 오. 오. 오.
1: 제가 봤을 때
0: 가방에
1: 달도록 하세요.
0: 예.
1: 핸드폰이나 아시겠죠?
0: 예.
1: 바지는 안 달도록 해요.
0: 아니면 또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2: 잉.
0: 반응이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1: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0: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할 수 있는 거죠.
1: 오, 그 리필이 나 안에 있어.
0: 그러니까 리필을
1: 여기 리필 하는 거야.
0: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1: 네.
0: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1: 진짜로?
0: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1: 네, 보틀 타입.
0: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1: 네.
0: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로?
0: 네.
1: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0: 맞아요. 또
1: 한번 발라봐야죠. 제 손에
0: 바이오선에다가
1: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0: 네. 오! 흐르는
1: 네.
0: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1: 네.
0: 좀 가볍네요.
1: 네.
0: 제형이 좀 물 제형인 네.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1: 네.
0: 이런 것 같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1: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고
0: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1: 아, 잘 됐나?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0: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와.
0: 종이를 네.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1: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0: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1: 어.
0: 과학적 리뷰.
1: 어.
0: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수어 바람이 분다 수어 한번 들어봐. 과연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1: 맞아요.
0: 없습니다.
1: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0: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1: 네.
0: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1: 네.
0: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1: 네.
0: 중에서는.
1: 네.
0: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1: 세 번째 제품.
0: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1: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0: 이거
1: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0: 제가 영상
1: 바르고 그걸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0: 자, 세 번째 제품.
1: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0: 그렇죠. 아, 뭐야?
1: 네.
0: 자, 이 제품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뷰티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1: 네.
0: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1: 수딩 크림.
0: 이것도 뭐 콜라보야?
1: 뭐야? 이렇게 귀여워 얘.
0: 사실 이 크림도 네. 굉장히 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1: 아, 맞죠. 닥터지는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0: 그렇죠.
1: 예.
0: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재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재영이 손에 재영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1: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0: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1: 오케이.
0: 재영이 어때요?
1: 일단은 확실히 수분감이 느껴집니다.
0: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쓰죠?
1: 네.
0: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1: 맞아요.
0: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1: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0: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1: 가벼워서
0: 가볍죠.
1: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0: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1: 그 실험이요?
0: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1: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0: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0: 저도 긴장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잤어요.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1: 네.
0: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2: 우와!
3: 우와!
1: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0: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네, 좀 네.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0: 그렇죠. 한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에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렇죠.
1: 아,
0: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0: 그 정도로 좋다. 예,
1: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쵸. 드디어.
1: 드디어 콜라겐 랩핑팩.
0: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붙였습니다.
1: 아 진짜? 어우 그래도.
0: 느낌 있어요.
1: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예.
0: 갈게요.
1: 예.
0: 오, 말랐어.
1: 말랐어.
0: 살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오!
1: 오, 오!
0: 오!
1: 와, 된다.
0: 아!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걔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찢어지는 것 같아. 아! 오! 오!
1: 와우!
0: 오!
1: 와우! 야!
0: 우와!
1: 우와!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데.
0: 야, 신기하네.
1: 그러니까
0: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다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오.
1: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오. 내가 진짜 오 됐어.
0: 뭔 소리야? 보호 됐대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1: 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0: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1: 네.
0: 속 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겐 잘 먹었네.
0: 그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었어.
1: 22살?
0: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세 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1: 네.
0: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1: 추천.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1: 네네네.
0: 많은 시간에 공유 드렸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이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했는데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이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1: 네.
0: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0: 네.
1: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또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1: 와주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0: 좋습니다.
1: Let's go!
0: 아.
1: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0: 없지 않을까?
1: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0: 그렇지.
1: 어?

0: 오, 멋있는데? 어? 괜찮아.
1: 아니 왜 나 끝 내 거까지?
0: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 어때요? 그래도 잘 못 썼는데.
2: 이 끝감 생겨잖아.
1: 잘 만들지 않았어?
2: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이거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1: 베스트 프렌드.
2: 피부와 콜라겐.
1: 좋은데?
2: 와!
1: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2: 와.
1: 예. 그래서
2: 물광 충전!
1: 그래서 버스트 헤브 K 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3: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0: Her debut, already loved by fans around the world, here's Close Your Eyes. 안녕하세요. 와, 와, 팬분들의 함성이 대단하군요. Welcome, Close Your Eye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Close Your Eyes입니다. 와.
3: So you recently debuted with the song All My Poetry. Could you please tell us what kind of song it is?
4: Our title track, All My Poetry, is special song with poetic lyrics with the 2000 inspired R&B sound. It makes this track even more special.
0: 와, 영어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잘했어요. I'm gonna have to take a look at those poetic lyrics later. But right now, we're going to get to know a special fan who's joining us online. Let's go meet her now. Hello, special fan.
5: Hello. 안녕하세요.
0: Oh,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5: Hello, my name is Jasmine and I'm from the UK.
0: 와, 영국에서 온 자스민 양이라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on getting to meet Close Your Eyes like this.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Close Your Eyes?
5: From your debut album, what is your favorite song?
1: 아, 저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 날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재미있는 가사와 밝은 에너지, 밝은 분위기 곡이 저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0: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5: Which member hypes everyone up before going on stage?
6: 저는 켄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켄신이가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스마일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구나.
3: Alright, Jasmine. Then, do you have any words of encouragement for Close Your Eyes?
5: I am proud of how far you've come, and I am excited to see how you grow in the future.
0: 감사합니다, Jasmine.
1: Thank you.
2: Thank you.
5: Thank you.
2: Thank you.
5: Thank you.
3: Jasmi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We hope you cherish this memory with Close Your Eyes forever. Please enjoy the show until the end. Bye.
0: Jasmine, 고마워요.
3: Bye-bye, Jasmine.
2: Bye.
0: And it's finally time to see Close Your Eyes stage. We heard you prepared a special performance. 오늘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4: 네, 바로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진 날이라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사랑을 시작할 때 느끼는 설렘을 세상이 뒤집혔다는 과한 표현으로 위트 있게 풀어낸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의 곡인데요. 이 곡을 우리 클로저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와우.
3: All right, then before you get ready for the stage, please say goodbye to all the fans who waited for your debut.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4: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love. We always love you.
1: Love you. This has been Close Your Eyes. Thank you.
0: Thank you.
3: Thank you. Let's watch Close Your Eyes perform All My Poetry and Upside Down. Music, start.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헤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0: I'm astronomer Ji Woongbae, and today I'll be taking you on a journey through the universe to uncover the origin of gold. Do you like gold? I like it a lot. I like it because gold was born in space. In astronomy, gold is a very meaningful element. But is it so expensive? Because it came from space. Before we discuss the value of gold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let's first examine it from an economic one.
1: 금은요, 실물 자산이거든요. 한마디로 각국 나라가 만들어낸 종이 채권이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종이 조각이가 되겠죠.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됩니다. 근데 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물로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금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항상 인정을 받아왔던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IMF 때였죠.
2: 97년 환율이 폭등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가운데
1: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원화를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달러를 원했었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달러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다 갖고 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 금을 다 팔았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은행들이 사서 해외에 가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벗어났었거든요.

0: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추세는 있어도 장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우상향한 것이 바로 금이다. 앞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금의 값어치는 하락한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금이라는 이 금속은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인류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금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 Everyone loves gold, but few people know where it came from. Gold was created through the remnants of cosmic collisions and explosions in the universe. It is formed through the rapid neutron capture process known as the R process. The nuclear fusion after the Big Bang, when the universe was expanding, produced only hydrogen and helium. Even the nuclear fusion in stars can only create elements up to iron. Elements heavier than iron cannot be formed inside the stars. An extreme environment where neutrons are released en masse is required. At that moment, atomic nuclei quickly capture neutrons and become heavy. As a result, gold is created. The density of the star must be extremely high, and there must be more neutrons than protons. The remnants of stars that underwent the R process eventually flowed into our solar system just before its formation. However, because the gold that arrived on Earth in its early stages was extremely heavy, most of it sank deep into the Earth.
2: 대부분은 지구 내부로 가라앉았습니다.
1: The gold that we find today was contained in meteorites that fell from space.
2: 운석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It is the remnant of a star born from an extreme explosion among neutron stars.
2: 우주의 극단적인 폭발에서 태어난 별의 잔해인 거죠.
1: Where did humans first discover gold?
2: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1: Today, we can buy gold with money, but in ancient times, it was mostly found in rivers. Many people think that gold is mined from veins deep underground, but there is still much gold left in rivers. That is where we can find it. Gold panning is finding gold in nature. Anyone can dig gold as long as they have the necessary tools.
3: 이 도구는 석션기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잘한 자갈 모래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슬루이스라고 그 물살이 이제 흐르게 되면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이제 금속 물질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기 안반이랑 안반 사이에 보면 물이 강하게 쓸려 나오고 그리고 저 안반 바로 뒤쪽에는 물결이 좀 잔잔해 보이잖아요. 저쪽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황토색인데 그런 흙들은 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사라고 해서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모래들 그리고 광물 성분들 그러한 성분들이 황토층 흙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좀 어둡게 띄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채취는 다 했고요. 이제 선별 작업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물살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살을 이용을 해서 비중 선별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스쿱 부어 보겠습니다. 한 스쿱을 이렇게 부어 버리게 되면 모래들은 금방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 있는 돌이라든지 자잘한 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쓸려 내려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0: Once the molten gold is cast into 1,300-gram gold bar, the second stage begins.
1: 금을 녹여가지고 나온 이 골드바 제품을 가지고 아변기를 이용해서 금을 얇게 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얇게 핀다는 것 자체가 금의 두께를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골드바의 각 중량마다 그 금의 두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방금 타발에서 나온 이 100g짜리 골드바를 정확한 중량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 현재 금을 올려보면은 여기에 올려보면 금이 중량이 높게 나오는 상태, 100g보다 더 높게 나오는 상태고 이거를 정확한 100g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 'Because gold is so pricey, every bar must be weighed precisely. 'The finished gold bar is 99.99% pure gold, known as four nines.'
2: 보통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는 금은 14K, 18K, 24K, 그다음에 4-9 골드바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14K는 58.5%의 금, 나머지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금속이 되겠고요. 18K는 75%의 금,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여타 금속의 이제 합금 형태입니다. 4-9 골드 같은 경우는 9가 4개 있다라고 해서 4-9 순도의 이제 금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 The gold you just saw is truly golden in color. But do you know why gold is yellow? Surprisingly, it is because of relativistic theory. Gold is a very heavy element with 79 protons. The electric field of its nucleus is very strong. The outer electrons move at speeds close to the speed of light. At this point, the mass increases. The transition energy which absorbs UV light moves to the visible blue light range. That is why gold mainly absorbs blue light. The remaining light is reflected, so our eyes perceive the opposite color, yellow. Shall we briefly return to space once again? There is a romantic story about gold and the universe. In 1977, NASA sent a gold-plated disc aboard the Voyager 1 and 2 spacecraft. They contained various recordings from Earth. With the hope that humanity's greeting would remain intact in space for a very long time, it contained a piece of gold that humanity has sent the farthest into space. Gold was used for the golden record because of its unique usefulness. Gold is highly resistant to oxidation and corrosion, making it one of the most stable metals. We visited a laboratory to witness this remarkable property firsthand. The metals to be compared with gold are aluminum, iron, zinc, and nickel.
3: 질산 용액에다가 금속판을 넣어서 녹는지를 보여줄 건데요. 제일 먼저 철을 넣어볼게요. 요만한 조각이고, 그 다음에 니켈, 아연, 징크라고 하죠. 그리고 알루미늄도 있습니다.

0: 구리에 넣어볼게요. 나비 있죠? 나비.
1: When immersed in an acidic solution, the other metals react, releasing bubbles. But pure gold remains intact.
2: 금속들이 이제 그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세기가 이제 금속들 종류마다 달라요. 강한 산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을 하면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대신에 그 전자를 받아줄 누군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산 용액에 많이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수소 중성의 수소 기체가 되면서 이 용액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속 표면에서 수소 기체들이 뽀글뽀글하고서 거품이 생기면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아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금의 경우는 산화 환원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이온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금속 상태로 중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3: 이번에는 도금을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끼리 경쟁을 시킬 거예요. 여기는 지금 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금을 녹여놓은 금 이온 용액이 들어있어요. 얘 둘이 서로 맞닿게 했을 때 금 이온이 철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가서 철을 이온화시키고 금이 고체로 변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철판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아까 우리가 산 용액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금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속 상태의 금이 전자를 안 뺏기기도 하지만 양이온 상태의 금은 전자를 뺏어오는 힘이 강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철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서 자기가 금속 상태, 중성 상태로 바뀌어서 달라붙고 철은 양이온이 돼

비가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1: 아, 100%.
0: 오케이. 갑시다.
1: 도둑의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1: 아,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0: 헷갈렸지?
1: 아니.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말죽거리...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자,
1: 전 뵙겠습니다. 연정훈 님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주세요. 우와, 정답. 어, 좋네.
3: 올.
1: 아, 촉이 좋다.
0: 아니,
3: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고 간장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연정훈이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3: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봉복이시죠?
3: 네, 배가 네.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만든.
3: 선지전이 있어요?
0: 기가 막힙니다.
1: 아, 맛있어요.
0: 여기 가셔야 됩니다. 예.
3: 선지전.
0: 선지전. 예, 일단 가시죠.
3: 네.
0: 근데 동안이다.
3: 저요?
1: 진짜 동안이세요.
3: 그래요?
0: 이거 대학생 바로.
1: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0: 해요? 한 살.
1: 네?
0: 어?
1: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어.
1: 진짜요?
0: 왜 내가 형에게 믿기지가 않아?
1: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3: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0: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3: 오.
0: 직접 빚어서 구워요.
1: 중국집?
0: 중국집.
1: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0: Nope.
2: 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0: 정답.
3: 와.
0: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1: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안다고요?
0: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2: 아, 오래된 집.
0: 완전 노포만 주잖아.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희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소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1: 예, 네, 맞아요. 이 집이에요.
0: 전현무 계획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3: 그러니까 떡볶이집 분위기가 아니야.
1: 그 떡볶이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네.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 전학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네.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0: 좋지. 어. 연정호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부침개가 딱인데. 아.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전을 먹고 와가지고.
3: 그러니까.
0: 전현무 계획이 골목 좋아합니다. 아하.
3: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0: 아, 멋지다. 와. 아. 골목 귀해.
3: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0: 센 골목이다.
3: 예. 와.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와.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0: 어, 집이 아, 돼 있네.
3: 양보 하나 맞출래? 예?
0: 양보.
3: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2: 여기.
3: 아, 여기에요?
0: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2: 사장님이세요?
4: 사장은 아니고 주인이.
2: 아, 주인이세요?
5: 저희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0: 촬영해도 될까요?
2: 촬영해도 될까요?
0: 촬영해도 될까요?
2: 촬영해도 될까요?
4: 들어가서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2: 아니, 주인 아니세요?
4: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2: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2: 오, 안에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와, 신기하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또 곽규부하고 같이 먹는 거, 셋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1: 네네.
2: 네, 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메뉴도 진짜 오래됐다.
1: 근데 명조체로 써있어.
2: 메뉴 이런 거나 이런 느낌이 아침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0: 그렇지.
2: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맛을 내야 돼, 40년을.
3: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 돼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거만 한 데다가 그냥 담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회용 그 종이에다가 끼워서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루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여기가 평일에 학생들이 더 많은가 봐요. 주말이라.
1: 학생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아. 근처 직장인들이랑 상인분들. 아. 구청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0: 아, 찐이네. 여기서
2: 오래되셨으니까.
0: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1: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많이 드시고.
0: 쫄면 군만두 볶았어?

0: 저는 쫄면 군만두
1: 너무 좋네.
0: 걸? 돈까스 해서 나눠 드시죠.
1: 돈까스? 남자 돈까스?
0: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1: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네. 감사합니다. 야, 내 연정은 대박이다.
2: 신기하네.
0: 그래요?
1: 왜 안 늙어?
0: 예?
2: 아,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1: 요거 안 하죠?
0: 많이 하죠.
2: 네?
1: 근데 왜 안 늙어?
2: 머리도 안 빠졌어.
0: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2: 우와, 뭐야.
0: 왜요?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영향은 있죠.
2: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0: 어...
1: 왜 그런데?
2: 네?

0: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1: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0: 오, 거의 다 좋아해요.
1: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0: 오, 네. 잘 어울린다.
2: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1: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했죠.
0: 오, 되게 의미 있고 멋있다, 그게.
1: 요렇게 저렇게
3: 소리는 의미 있어.
1: 애기가 몇 살이야?
0: 지금 101일입니다, 오늘.
1: 101?
0: 네네.
1: 오, 제일 힘들 때네.
2: 공감 많이 하네.
1: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2: 나만 에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애 나만 봐?
1: 아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0: 그럼 섭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미안해 해야 돼요.
0: 저도 일하는데.
1: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2: 아니, 너는 글렀어.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누구냐? 밖에서?
1: 아,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2: 아니. 안 돼, 그거.
0: 아니야.
2: 그럼 와이프 그런다고. 난 집에서 누구냐?
1: 응.
2: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0: 와.
2: 미쳤다, 이 냄새.
1: 이게 그거군요.
2: 이게 그거야.
1: 딱 봐도 만든 만든데요?
2: 이게 불규칙하잖아. 뭐야. 조그맣게 만드셨나봐, 이렇게.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 똑, 딱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0: 100% 만두만두.
2: 만두 피가 좋네요.
3: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4: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일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돈,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삶은 게 좀 들어가요. 뭐 만두소기 다른 거 있습니까? 양념 잘려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아, 그냥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에 사라지네. 중독성 있어.
1: 저 죄송한데 만두 한 판만 더 네. 주시겠어요?
2: 늘 있는 일인가 봐. 하나 먹고 또 시키는 게.
1: 무조건 먹어야 되는.
0: 와.
1: 자녀들도. 오. 오. 와 클래식이다.
2: 어, 이 돈가스 맛있겠네.
1: 돈가스도 직접 만든 거예요?
3: 네.
2: 옛날 경양식. 아. 너무 맛있네. 40년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3: 네.
2: 품절되면 안 뭐 못 먹겠네.
3: 근데 이게 거의 메인이라 품절될 정도.
2: 아, 이게 메인이구나. 네.
1: 진짜 맛있다.
4: 저희 집도 매년 만두를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뭐?
1: 만두를 만드세요?
4: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세요.
2: 아, 아버지 어머니랑?
4: 네.
1: 명절 이런 때요?
4: 아니요, 아니요.
1: 그냥이요?
4: 그냥.
2: 오.
4: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2: 뭐 넣어요?
4: 아,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1: 꽁만두. 네.
4: 아,
2: 강원도
4: 넣고 다 해갖고서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2: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1등이다, 1등.
1: 아, 쫄면 이렇게 맛있다.
2: 너무 좋다, 이건.
1: 아, 쫄면 맛있다. 면의 쫄깃함이 완벽하네.
3: 면이 달라요.
1: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2: 그리고 쫄면이 다른 쫄면 다른 게 원래 쫄면 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쫄면 그 밀가루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랄까 좀 임의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안 나요, 면에서.
4: 그 쫄면을 가장 먼저 낸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이 면 자체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좌우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0: 진짜
1: 매워 이게?
0: 이건 매워요.
1: 와 매워.
0: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1: 에잉? 응? 맵다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단맛이 들어서.
0: 다른 조미보다
1: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지거든.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와요.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2: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2: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2: 응.
0: 피카츄 돈까스 있었어요?
2: 어.
0: 예? 피카츄 돈까스 있었다고? 피카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2: 난 옛날에 김말을 그렇게 좋아했어.
1: 어우 맛있죠.
2: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 잘라가지고 당면 이렇게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먹는데 아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1: 뭐? 진짜?
2: 있어요.
1: 얘 누구야?
2: 누구지?
1: 누구야?
3: 저예요.
0: 예?
2: 아이돌인데?
0: 두발 다위예요?
3: 아니 미국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0: 우와.
3: 월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2: 미국 유학했어요?
3: 네.
2: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0: 그러니까 드라마에
3: 아, 그런 게 있어요.
0: 드라마에 나오는 기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3: 어 그래요? 어디요?
0: 저 러시아 유학파.
3: 오!
2: 이렇게 차이가 나나?
0: 아이고 또 갖다 붙이세요.
1: 왜요?
2: 당연 될까?
3: 요때가 이제 그
0: 얼짱
3: 그때 나온
0: 아 골든벨.
2: 조정 골든벨.
3: 네 골든벨도 나온.
0: 그냥 말죽거리 자동차인데요. 그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2: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3: 왜 뭐 네, 많이
2: 명함 많이 받아드죠.
3: 쓸걸요?
2: 난리 나지. 아. 무조건 말 걸어.
0: 굳이? 뭘 점검을 해요? 아이고.
2: 아이구라니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0: 수능문제도 어려운데.
2: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 씨와 하면 못 맞출 거야.
0: 고등학생 없어요?
3: 왜? 아니 입시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마지막 분 아는 게 마지막 분은 제가 볼 때는 KBS 아나운서 할 때 아니에요?
3: 야
2: 이런 애들이 안 늙어. 이런 애들이 안 늙는다고.
0: 어, 지금이랑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데.
2: 그럼
3: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 아 안경으로.
3: 네, 안경을 안 쓰셨을 때가 초등학생. 아 그러기에는 너무 턱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2: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습니다.
3: 아, 아.
2: 초등학생입니다.
3: 아, 진짜. 이야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 같은
2: 아니에요. 초등학생이고 얘가 중학생입니다.
0: 오 거짓말.
2: 얘가 고등학생.
0: 진짜 벤자민 버튼이다.
2: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현정우 씨. 이런 얼굴. 에?
3: 네.
2: 에.
3: 자를까요?
2: 응.
3: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2: 와 얇은 돈까스.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이 너무 좋아.

0: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이 구성도 옛날 레트로.
2: 추억의 맛.
1: 옛날 돈 같습니다.
2: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아,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1: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
2: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1: 역사가 느껴지잖아.
3: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맞아.
3: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2: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1: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야? 이렇게.

0: 좋은 작품도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0: 어? 네. 그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오.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예요.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 셋이서예요. 근데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2: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1: 네, 이미지도 다르고.
2: 되게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호 선생님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3: 되게 따뜻할 것 같아.
1: 저요?
2: 저는 따뜻하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서워.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0: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1: 네, 네.
0: 언제요?
1: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0: 리허설 많이 하겠네요, 요즘에.
1: 엄청 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1: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2: 아, 첫 연극이시구나, 네. 아예.
0: 아, 떨리겠다.
1: 혹시 또 실수할까 봐 열심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0: 한 끼도 반응하죠?
1: 아, 그럼요.
0: 네. 왜 많이 안 부르죠?
1: 네.
0: 왜냐면 또 가야 될 노포가 있습니다.
2: 아,
0: 갑시다.
1: 근데 다음엔 섭외가 될까요?
0: 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يتوج اليوم الزخم ال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기존 뮤지컬이랑 조금 다르게 1인극입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0: 새로운 도파민 유니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딤플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시켜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놈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그 더듬이. 그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노려봤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설마 천장? 첫 눈에 비친 검은 광태 삐죽삐죽 나온 다리들 거기에 보이는 솜털 같은 무언가.
3: 정우가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야근을 한 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 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벌레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놈이 제 집을 막 헤집고 다닐 것만 생각하면 아 스트레스. 그래,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0: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묘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또 락 음악, 춤 음악 등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0: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2: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리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지? 나 봐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나 만난 거

0: 자, 이 오밤 중에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9V짜리 건전지를 챙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호니까 원, 투, 차차차, 투, 투.
1: 연주자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을 벗은 채로 그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수거함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옭아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يتوج اليوم زخم 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0: How to survive in Korea. Weddings. Step 0. Attire. As a guest, dress formal to business casual. Avoid wearing all white, shorts, or going topless. Step 1. Arrival time. Arrive 30 minutes prior to the wedding ceremony. Too many cars, too many halls, too many people. There are many twists and turns. Take pictures and shake hands. And write your name vertically, not horizontally, in the guestbook. Step 2. Or ship shibol. 50,001, 100,001, 150,001. Cash gifts are given in these units. Decide on the amount based on your relationship. Write your name vertically on the envelope. Step 3. Wedding etiquette. Fill up the front row. Guests have 3 duties to fulfill: clapping, cheering, and taking pictures. Step 4. Dining. Take off your jacket. This will be your seat from now on. Start with the not your everyday delicacies. Kobe chip. Yes, bossa. Yes, chili shrimps. Definitely yes, kimbap. Yeah, only if you can't live without it. No need to pile up food. You have more than one opportunity. Did you survive the wedding? Wait, did someone catch your eye? What are you waiting for? You're looking fine today.
1: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2: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on.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5000은 5축 머신닝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 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CAD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0: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1: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2: SMEG은 공작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1: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3: Our SMEC is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잔나비.
3: 잔나비 친구, 우리 잔나비 친구, 홍현의 친구.
4: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셰프님.
4: 너무 재밌는 피드백 받았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K-푸드 인기가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4: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매번 투데이 넘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넘버, 넘버 뭘까요?
2: 23만 5,000원? 5,000?
4: 그냥 5,000? 뭔가요?
2: 해시태그. 해시태그?
4: 해시태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치킨.
2: 한국 비빔밥,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시태그 해서
4: 불고기,
2: 드시지
4: 불고기
2: 않나?
4: 인기가 많네.
2: 네, 그런 거.
4: 네, 많죠.
2: 아닌가? 뭐죠? 음식?
4: 자,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2: 절편!

0: 이것도 우리 이런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원래 다르지 않아요. 오, 바삭바삭. 오, 맛있어요. 이거 면란인 거
1: 같아요. 면란 맞아요.
0: 면란 소금빵도 있어요.
1: 맞아요. 와. 인기 진짜 많아요.
0: 와. 그 좀 맛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바삭한 긁은 소금도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1: 제일 기대됐던 두바이 초코. 이거.
0: 바삭바삭한데.
1: 뭔가 소금빵이 원래도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뭔가 한국의 재해석? 명란 마요, 두바이 초코, 갈릭 그냥 이렇게 맛이 많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저는 K-베이커리에 이거 처음 들어갔을 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와, 여러 가지 빵 퓨리로

0: 과일 있는 거, 꽈배기도 있어요, 도넛 있어요. 단순히 저는 진짜 선택 장애.
1: 고르기 힘들긴 해요. 하나만 고르기 진짜 힘들어.
0: 예를 들어 이탈리안 베이커리에 간다면 이런 종류가
1: 없어요?
0: 없어요.
1: 소금빵은 있지 않아요?
0: 그냥 빵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애적인 조합으로 확실히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릭 아니면 이런 걸로 재워진 거. 진짜 알록달록 너무 매력적인 것이라서. 그리고 다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진짜 해외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은 클래식 K-디저트 밥빵이죠.
1: 밥빵, 그쵸. 밥빵. 클래식.
0: 자, 이제 공개.
1: 팥 엄청 많이 들어있나 보다. 전 단팥빵을 잘 안 먹어요. 오,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팥은 빈. 빈이에요.
1: 아, 콩, 콩.
0: 그 빈으로 만드는 잼 같은 느낌이에요. 컴포팅.
1: 컴포트.
0: 진짜 컴포트 푸드. 이거 한국의 컴포트 푸드. 그냥 입안에 녹아요.
1: 케이크도 먹어봐요.
0: 오, 예.
1: 기대됐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0: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한국인들이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1: 아.
0: 맞죠? 저는 에?
1: 한국인들은 꼬챙이만 있어도 먹어요.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퍼먹고 그래요.
0: 우리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1: 좋아요.
0: 자.
1: 그쵸, 젓가락 대부분 가정집에 다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트다. 요거트.
0: 아, 이거는.
1: 이거 그냥 생크림 아니에요.
0: 어, 맞다.
1: 저 진짜 후맥도 있어요. 와.
0: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었어. 게디저트 진짜 좋아해서 잠깐만요.
1: 이거. So cute.
0: 이제 뭐 봐. 야, 역시.
1: 아, 너무 다 유명한 떡들만 보여주셨다.
0: 해외에서 떡 진짜 인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1: 아,
0: 여기 처음
1: 충격.
0: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떡 맛봤어요. 쫄깃쫄깃 거리는 거, 그 쫀득쫀득 거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입안에 재밌어요.
1: 전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0: 어, 이거부터. 저는 여기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1: 이거.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0: 아, 진짜 카스텔라 가루로 이렇게 묻힌 거.
1: 마지막은 뭐죠? 이건 되게 부쩡코 같이 생겼다.
0: 이거 크림이에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 이런 거.
0: 자, 하나 더.
2: 네. 다음
0: 티라미수 찹쌀떡.
1: 티라미수? 아, 어쩐지 그냥 커피가 아니야.
0: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어, 티라미수.
1: 배불러.
0: 조금 더. 오늘도 이거 달콤한 거 계속 먹는 거 같다.
1: 와.
0: 전통 시장 떡집 방문한다면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자체를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1: 그쵸.
0: 진짜 여기 안에 진짜 한국 문화 압축되어 있어요.
1: 그리고 떡이 뭐 디저트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통편, 또 돌잔치 때 막 돌잔치 떡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날에 기념할 때 떡을 먹거나 합니다.
0: 그런 것도 있어. 수능 날.
1: 아, 맞아요. 네, 붙으라고.
0: 네.
1: 찹쌀같이 붙으라고 막.
0: 그런 이미지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에너지 채워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좋습니다. 아. 이거는 쌀으로 만드는 음료예요. 그래서 쌀 진짜 오래 끓여서 그런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단맛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깔끔
0: 시원하고
1: 깔끔 시원.
0: 얼른 잠깐만 우리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어, 뭐 안 끝났어요? 아!
0: 밥리식 순간이에요. 예.
1: 아, 또 김치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no.
1: 뭐 이런 우징어 젓갈 그런 거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오늘 진짜 확실하게 네. 맛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디저트가 오? 맛없기 쉽지가 않아요. 뭐지? 안 봐야겠다, 이번에.
0: 보지 마세요.
1: 네.
0: 짜자잔! 짜자잔!
1: 응? 약밥? 약밥?
0: 약밥! 약과.
1: 약과.
0: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과일도 있어요. 씨앗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바리에요. 그거 이거?
1: 이게 뭐예요?
0: 에스프레소. 너무 쌉싸래요?
1: 너무 써요. 근데 뭔가 저의 목표 이거를 마시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즐기고 싶어요.
0: 진짜 써요?
1: 네.
0: 플러스 진짜 달아요. 만나면 촥! 좋아. 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1: 좋아요. 따라해볼게요.
0: 자. 오, 이것도 촌득촌득. 촌득촌득 이거 다.
1: 귀여우셔.
0: 자, 이렇게.
1: 오. 네, 따라해볼게요.
0: 찍고 먹는 거.
1: 커피 찍어요?
0: 그럼요. 우리 비스켓, 우리 이렇게 커피에 찍어 먹는 거야.
1: 그냥 커피 적신 약과 맛. 아니, 근데 맛있는데?
0: 맛있죠?
1: 아, 약밥 조금 두려워요.
2: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1: 유치원 때?
2: 유치원?
1: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단 밥이다. 밥이 왜 달지?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재윤님이 유치원 갔었을 때 제가 아마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밥 되게 좋아하긴 해요.
1: 커피 타임! 향이 너무 좋다.
0: 아, 쓰다.
1: 저도
0: 맛있어요. 너무 진짜 좋은 쓴 맛이에요. 바로.
1: 가라.
0: 바로 먹으세요. 예.
1: 어른 되기 멀었다.
0: 조합이 완벽하지 않아요?
1: 네.
0: 거짓말이에요.
1: 오늘 파브리 셰프님이 준비해 주신 파브리식 조합은 제가 그냥 커피를 써서 잘 못 먹었을 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조합이잖아요. 맛 그리고 비주얼까지 모두 사로잡은 K-디저트. 꼭 한국 오시면 K-디저트 드셔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0: 오늘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1: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0: 파라트?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2: 아이돌이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저는 제나라고 해요.
3: 제나!
5: 반갑습니다.
1: 아이돌 같은 친구가 왔네?
3: 네.
0: 음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1: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4: 아, 저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3: 싶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4: 하고 싶어요.
0: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4: 저는 힌트 드릴게요.
0: 힌트?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3: 꽃에나, 꽃에나.
1: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발이 이렇게 거 있잖아, 그.
3: 라이브! 장원은 처음이에요.
0: 혹시 장원 형님?
4: 네. 네, 맞아요.
1: 장원 형 메이크업? 드디어 해보는 건가?
0: 그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정석 아니에요?
1: 정석이죠.
0: 장원 형님은?
6: 글리터, 핑크 코랄, 젤리 같은 립.
0: 네. 특히 젤리 립이랑 타무르 립의 약간 유행의 선도자?
1: 화려하고 뽀짝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3: 네.
1: 또 이걸 붙여야겠죠?
0: 아, 붙어.
1: 붙이는 토너.
0: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 지난달?
1: 지난달?
4: 네.
1: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말을 잘해.
4: 네, 공부하고 있어요.
0: 한국말 공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4: 오, 오랜만이에요.
0: 그래. 오랫동안?
4: 네, K-POP 팬이.
0: 아~
4: 네, 팬이라서.
0: 다음 번에는 저기 시트백을 가지고 올까요?
1: 그럴라고, 그럴라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예. 자, 이제 한번 돌을 살짝 걷어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촉촉하게 만들려면?
0: 이것도 약간 촉촉한 프라이머인 거죠. 네.
1: 저번이랑 다르게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핑크빛을 내는 약간의 글리터 같은 느낌이 들어간 프라이머예요.
0: 근데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약간 하이라이터 넣은 것처럼 되긴 하네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4: 네.
0: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뭐 부산 뭐?
4: 아직 안 가봤어요. 제주 가봤어요?
0: 네, 저 두 번.
4: 아, 진짜로? 와, 너무 부럽다.
0: 너무 좋아요.
4: 부산도 아마 그 인기가.
0: 네, 부산도 진짜 좋아. 억양 다른 거 알아요? 부산.
4: 아, 사투리?
0: 사투리.
4: 모하노.
0: 모하노. 어디가노?
4: 어디가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사투리 많이.
1: 맞네, 맞네.
0: 가야 이런 거 있잖아요.
1: 가야. 걔가 걔야.
0: 오.
1: 서울말로.
0: 오.
4: 어렵다.
0: 어려워.
4: 한글말
0: 진짜 어려워. 어떤 드라마가 최애예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4: W 알아요?
0: W?
4: 뭐지? 네. 이종석 그
1: 배우. 이종석?
4: 네.
1: 이종석님 나오는 거?
0: 근데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많이 안 봐서 처음부터
4: 저는 많이 봤어요.
0: 오,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4: 네.
0: 그럼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4: 한강?
0: 한강. 지금은 사실 한강 피크닉만 가도 너무 좋아서.
4: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 피크닉에 커플.
0: 맞아.
1: 커플. 아.
0: 약간 K-드라마처럼.
4: 네, 솔로 안 가요. 솔로 너무 슬퍼요.
0: 너무 슬퍼요. 이거는 모두가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1: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색조를 빡빡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0: 그건 섀도우인 거예요?
1: 크림 아이섀도우.
0: 노란색도 섞으셨어.
1: 노란색 살짝 섞어서 코랄 받들려고.
0: 아.
1: 또 언더에도 색감을. 장원영 특유의 그 빨간 핑크.
0: 중앙 쪽은 약간 색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1: 중앙 쪽에 펄을 좀 많이 발려보려고요.
0: 아. 글리터가 딱 올라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 자,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0: 장원영님의 아이라인은 약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1: 약간 좀 두껍게 그리는 편이더라고요.
0: 아.
1: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채우겠습니다.
0: 배우 메이크업 하실 때는 약간 브라운 계열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엔
1: 블랙? 오늘은 조금 더 어둡게.
0: 어둡게. 초집중 모드. 라인은 확실하게 빼주실 예정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속눈썹은 어떻게 포인트 주실 거예요, 오늘?
1: 오늘 속눈썹은 쫑쫑 도전해보겠습니다.
0: 쫑쫑.
1: 속눈썹을 굉장히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털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쓸까?
4: 아니요.
1: 안 쓰죠. 이거 진짜 동양인 특징인 것 같아.
0: 아이래쉬 그 샵에 가서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외국 분들은.
1: 아, 연장.
0: 네, 연장으로. 연장. 뭔가 이렇게 네일 붙이는 거 말고.
1: 마스카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스카라 묻혀서.
0: 덜어내서 빈셋으로 덜어내서 집어가지고.
1: 이걸 또 여기다 집어가지고 갈 거예요.
0: 확실히 디테일하게 되긴 하네요.
1: 불고대를 한번 갈까?
0: 불고대.
4: 불고대?
0: 불고대. 일단 이렇게 나무, 꽃이랑
4: 오,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오, 신기하네요. 위험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이게 완전 빠지게 돼요. 불고대를 하면 고정이 잘 되는 거예요?
1: 통해서 결을,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4: 이런 그 스타일, 그 인기가 많죠?
0: 이건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 확실히 깔끔해지긴 하네요, 불고대.
1: 털이 많아가지고 완성돼 버렸죠. 럭키비키잖아, 안 붙여도 돼. 왜 산 거지? 안 붙여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오, 세상에 참 다양한 눈이 있네요. 애교살을 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커버를 하면서 애교살을 올려야 되는데.
0: 그럼 제나님 이거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4: 사실 그 약간 판단 느낌?
1: 판단? 아, 판단?
6: 판단 거!
4: 아. 보통 여기 밑에 약간 어두운 쉐이더.
1: 어두운 쉐이더 잘못 쓰면 안 돼. 이분이 이거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은 다크서클 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일단 눈 밑에 펄이 들어간 스틱인데 좀 크림 타입을 발라놓고
0: 글리터도 넣고 있어요.
1: 애교살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이 밑에를 조금 컨실러로 밝혀야겠다.
0: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1: 네. 아이라이너.
0: 아이라이너? 그림자 지금 해주시는
1: 그쵸,
0: 거죠?
1: 그림자.
0: 이거는 어떤 거예요? 뒤트임?
1: 이거는 뒤트임.
0: 뒤트임?
1: 언더 밑에 삼각존 있잖아요. 원형 C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쫑쫑쫑 해야 되는데.
0: 쫑쫑쫑.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닥까닥 언더 속눈썹 타임.
1: 자, 일단 눈화장이 됐고.
0: 그러면 인간 점검 타임 기대되세요?
4: 네.
0: 하나, 둘.
4: 무서워.
1: 짜잔.
4: 우와. 어, 뭐야?
0: 너무 예쁘죠?
4: 우와, 신기하다.
1: 너무 예뻐.
0: 신기하죠? 너무 예뻐요.
4: 와, 완전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지금.
1: 내 눈이 커요.
0: 오, 예쁘다.
4: 아, 마음이 너무 들어요.
0: 오, 예쁘다. 아직 안 끝났어요.
1: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어, 시작이에요.
0: 이제부터 시작.
4: 기다릴게요.
1: 이제부터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0: 원영님은 항상 이렇게 핑크색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4: 빨간색도?
0: 찐핑.
4: 블러셔.
1: 위치는 요즘 눈이랑 되게 가깝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눈 바로 밑에 여기 아까 발라놓은 그 붉은기랑 연결해서.
0: 그리고 요즘 딱 볼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도 좀.
1: 코도 좀 이어지게 네. 하고. 하이라이터가 죽이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터.
0: 핑크핑크. 여기도 이렇게 되게 하이라이터 넣는 거군요.
1: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0: 큐빅인가요?
1: 큐빅입니다.
0: 오. 우와. 그리고 콘서트 갈 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1: 코 노즈 브릿지를 할 거예요.
0: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4: 어, 저도요.

0: 쓰더라고요.
1: 완전 이거는 이제 색감이 거의 없는 글로시야.
0: 완전 글로스.
2: 인이어?
0: 소품으로
3: 이걸 샀어요.
2: 너무 귀여운데요?
3: 이게 있어야 아이돌이지.
0: 이렇게.
3: 그럼 이게 아이돌이지. 이게.
2: 진짜로.
3: 아이돌.
2: 뱅뱅.
3: 세나님.
2: 뱅뱅뱅뱅뱅.
3: 세나님.

0: 너무 예쁘다.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1: 좋아, 좋아, 좋아. Let's go!
2: Bang, bang!
3: Let's go, let's go!
4: 너무 기대되고요.
0: 자, 여기입니다. 오.
1: 와, 너무 예쁘다. 와. 약과!
4: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0: 이 금귤 맛있겠다.
3: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약간 한국 디저트를 또 힙한 카페에서 파는 곳이에요. 또 요즘 또 한국 디저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핫하고 외국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2: 귀여워.
3: 하나, 둘, 셋. 응. 오케이.
0: 귀여워, 귀여워.
3: 원영님이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2: 여기 맛있다.
0: 밸런스가 좋네, 음식이. 맛있지?
1: 맛있어요.
5: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진짜 공주처럼 기분 받았어요.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페이션
0: 와이어십니다.
1: 와우.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와봅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네. 10명 중에 9명이 네.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네. 일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외국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나?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 해브 K뷰티템을 찾으러 Let's go.
2: Let's go.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면트가 네. 이제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pot. This one is not too oily when put in the skin.
1: Wow. 다른 분에게 이 세 개 중 베스트 원이 must have 아이템이 뭔지 must have.
2: Must have.
3: Most I need the moisturizer.
4: Moisturizer. Oh, really?
1: Why? Okay.
3: It soothes my skin. It doesn't make dry because every time if I'm in the Philippines, it always feels dry and irritated. So I like the moisturizer better.
4: Ah, okay.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so much.
3: Thank you.
4: Have a nice day.
3: Thank you.
4: Thank you.
1: 와 일단 네, 순조롭습니다. 일단은 어 저기 요쪽 계시는데 인터뷰 하실래요?
5: 아 이동.
1: 이동이에요? 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실래요? 어 이거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일본 아 이용준 대수가
5: 인터뷰 되기마스까?
3: 네,
5: 되기마스.
4: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5: 어. 하지마시테.
4: 하지마시테.
5: 복부와 복부다치와 너 오네노프노 이션토 와이어테스.
4: 와이어테스.
5: 한국분이 나니오 키마시타카.
3: 네, 여고.
6: 여고. 한국분의 아노 인쇼.
3: 인쇼.
6: 인쇼와 난데스카.
3: 네, 민나 카와이.
6: 민나 카와이.
1: 민나 카와이.
6: 귀여워. 카와이ですか?
3: 可愛いですか？可愛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めっちゃ可愛い。可愛いだけじゃダメですか？リオンでも韓国のKBTわかる？KTコスメティック。あの有名じゃないですか？リオンの友達に何をおすすめKBTありますか？パック。パック。ナンバーツイン。
6: ナンバーズ5番。ナンバーズ5番입니다。あなたたちのモスエブアイテムありますか？ケイブティ。あの。あの。あの。何あの。スキンケア。セラム。セラム。あのはセラム。セラム。理由は何ですか？肌が綺麗。
5: 그리고 예뻐진다고 합니다. 인터뷰 시대 굉장히 알려 드렸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여보,
5: 한호심이
1: 아 진짜로? 어 진짜
5: 본분이
1: 맞다.
3: 케이팝
1: 소라고. 오 알아. 아니 나쁘네. 네, 너.
5: 감사합니다.
1: 아, 다음
7: 와, 좋았어, 좋았다. 저,
1: 지금 너무 나쁘지 않아. 응. 형, 이거 내가 생각했어. 일본어 형이 다 해. 영어 내가 다 할게.
5: 오케이.

0: 드럭스토어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한번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봐 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0: 많죠.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와요.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저 여기 가야 돼. 또 KBT 팀 있단 말이에요.
1: 네, 이렇게.
0: 그쵸.
1: 있어.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2: 이거 내가 먹는 건데.
0: 진짜?
2: 이거 내가 먹는 거야.
0: 어, K 이너뷰티. K 뷰티예요.
2: K 이너뷰티 맞잖아요. 네.
0: 어, 정말 맞습니다.
2: 이거. 네, 맞아요.
0: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신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2: 야, 진짜 PDRN이 뭔데?
0: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1: 맞지.
0: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네.
1: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3: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1: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3: 네. PDRN 성분이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1: 네.
3: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1: 네.
3: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1: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3: 네네.
0: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3: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1: 네.
3: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1: 네.
0: 또 많은 또 KBT 아이템 알아봤는데.
1: 네.
0: 이제 정말로.
1: 네.
0: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1: 아이템들을. 머스트 해브 아이템.
0: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Let's go.
0: Let's go.
1: 이야.
0: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1: 명경.
0: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머스트 해브 KBT템을 추천받았습니다.
1: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0: 예.
1: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0: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1: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 제품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팩.
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0: 오, 자물쇠야.
1: 뜯어대면 물광 충전.
0: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런 거
1: 뜯어볼라 했는데
0: 현혹되면 안 돼요.
1: 오, 왜요?
0: 직접 해봐야 됩니다.
1: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0: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1: 네.
0: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1: 네.
0: 굉장히 간단합니다.
1: 어, 왜죠?
0: 세안하시고 나서
1: 네.
0: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1: 네.
0: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1: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0: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1: 굳어요?
0: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근데 그걸 띄어내면은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그러면 광이 난다고 해요.
1: 아, 촉촉하게.
0: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1: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1: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0: 되게.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 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1: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0: 네. 자. 오!
1: 이 정도.
0: 일단 뭐 이렇습니다.
1: 네.
0: 투명한 액체인데.
1: 맞습니다.
0: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1: 네.

0: 효과를 빨리 봐야 되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ASMR로 할 거예요.
1: 되고 있나요?
2: 여기 되고 있나?
1: 전혀 모르겠어요.
2: 네, 예상하고 안, 이게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0: 리얼로 갑시다.
2: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0: 네. 근데 화상 나겠어요.
2: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0: 네.
2: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 제품을
0: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2: 콜라보 제품이에요.
0: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아누아의 PDRN 세럼입니다.
2: 그렇죠. 그렇지, 아누아가 세럼 맛집,
0: 네.
2: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0: 맞죠.
2: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0: 네.
2: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0: 왜 갓세럼이에요?
2: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0: 네. 오! 아, 이렇게.
2: 그렇죠.
0: 어머, 귀엽네.
2: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0: 네, K-바이브예요. 여기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2: 오. 네,
0: 따로 이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2: 아, 키링.
0: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2: 오. 오. 오.
0: 제가 봤을 때
2: 가방에.
0: 가방에 달도록 하세요. 예. 핸드폰이 아시겠죠?
2: 예, 예.
0: 바지는 안 달도록 해요.
2: 아니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반응이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0: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2: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0: 리필
2: 할 수 있는 거죠.
0: 오, 그 리필이 나 안에 있어.
2: 그러니까 리필을
0: 여기 리필 안에
2: 가.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0: 진짜로?
2: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0: 네, 보틀 타입.
2: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0: 네.
2: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0: 아, 진짜로?
2: 네.
0: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2: 맞아요. 또
0: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2: 바이오천에다가.
0: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2: 네. 오. 흐르는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0: 네.
2: 좀 가볍네요. 제형이 좀 물 제형인 네.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0: 네.
2: 이런 것 같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여기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0: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고
2: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0: 아, 잘 된다.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2: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와.
2: 종이를 네.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0: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2: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0: 어.
2: 과학적 리뷰.
0: 어.
2: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수오. 바람이 분다, 수오.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0: 쓰리.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0: 맞아요.
2: 없습니다.
0: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2: 야.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0: 네.
2: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0: 네.
2: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0: 네.
2: 중에서는.
0: 네.
2: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0: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2: 그렇죠.
0: 세 번째 제품.
2: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0: 다 하고.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2: 이거.
0: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2: 제가 영상
0: 바르고 그걸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2: 자, 세 번째 제품.
0: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2: 그렇죠. 아, 뭐야?
0: 네.
2: 자, 이 제품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뷰티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0: 네.
2: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0: 수딩 크림.
2: 이것도 뭐 콜라보야?
0: 뭐야? 이렇게 귀여워 얘.
2: 사실 이 크림도 굉장히 네. 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0: 아 맞죠. 닥터지는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2: 그렇죠. 예.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자 제형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0: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2: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0: 오케이.
2: 제형이 어때요?
0: 일단은 아,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2: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쓰죠?
0: 네.
2: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0: 맞아요.
2: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0: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2: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0: 가벼워서
2: 가볍죠.
0: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2: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0: 그 실험이요?
2: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0: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2: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뒤집었어요.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0: 네.
2: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0: 우와! 우와!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2: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0: 네, 네.
2: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2: 네.
0: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2: 그렇죠. 한번 바르면 또 보습력이 네.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

0: 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에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렇죠.
1: 아 그리고
0: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0: 그 정도로 좋다. 예,
1: 여러분들의 여름을, 예,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드디어.
1: 드디어 콜라겐 랩핑팩.
0: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붙였습니다.
1: 아 진짜? 그래도.
0: 느낌 있어요.
1: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예.
0: 갈게요.
1: 예.
0: 말랐어.
1: 말랐어.
2: 살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0: 오! 오!
1: 오! 오!
0: 오!
1: 오! 오! 오! 된다.
0: 아!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찢어지는 것 같아. 아! 오! 오!
1: 와우!
0: 오!
1: 와우! 야!
0: 우와!
1: 우와!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 애.
0: 이야, 중요하네.
1: 그러니까
0: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오!
1: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0: 오!
1: 내가 진짜 보호됐어.
0: 뭔 소리야? 보호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1: 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0: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1: 네.
0: 속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겐 잘 먹었네.
0: 그러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었어.
1: 22살?
0: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3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1: 네.
0: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1: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1: 네.
0: 많은 시간에 공로 드렸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이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끝나도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을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꼈어요.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0: 네.
1: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또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1: 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 꾸. 가보도록 하죠.
0: 좋습니다.
1: Let's go!
0: 아.
1: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0: 없지 않을까?
1: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0: 그렇지. 오, 멋있는데? 오! 괜찮아.
1: 아니 왜 나 끝 내 거까지.
0: 아 미안해.
1: 어때요? 그래도 잘 못 썼는데.
0: 끝감 생겨져요.
1: 잘 만들지 않았어.
0: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 자를 때 이거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 같더라고.
1: 베스트 프렌드.
0: 피부와 콜라겐.
1: 좋은데?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와. 예. 네. 그래서
0: 물광 충전!
1: 그래서 버스트 헤브 K 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3: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구매.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نتوج اليوم زخم 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0: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여기 네. 온기가 엄청 많아요.
1: 우와. 이게 무엇인고 엄청 크다, 진짜.
2: 우와. 물이 한 3,600m.
1: 3,600m.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2: 그래, 양념. 맞습니다.
1: 저는 이렇게 큰 가발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온기 피자가 되는 건데.
0: 어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오!
1: 아이고, 내 온기.
2: 아, 아까운데, 온기.

0: 아, 바다다.
1: 바다네요.
0: 울산 바다.
1: 그러니까.
0: 아, 드디어 바다에 갔습니다.
1: 와. 어제는
0: 네, 그래도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오늘 몰랐던 또... 게 많죠.
0: 예?
1: 몰랐던 게 많죠.
0: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1: 오늘
0: 바다부터.
1: 이제 여기 송정에 네.

0: 자, 어촌 정주어항이거든요, 여기가.
1: 이곳에
0: 네? 이곳에 어민들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네. 어촌 정주어항이라 그런대요.
1: 아,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큰 광역시인데 이런 작은 폭우랑
0: 그러니까 막... 오히려 광역시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런 어촌들까지도 다 그 시 경계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1: 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그럼 송정, 네, 송정 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0: 송정, 송정항.
1: 송정항.
0: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네. 또 이곳 바다를 생활의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네. 해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해녀?
0: 네.
1: 여기 해녀가 있어요?
0: 있습니다.
1: 진짜? 네.
0: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해녀들의 삶을 우리가 약간이나마 네.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요.
1: 체험까지?
0: 네.
2: 아, 저 운동을 하고 왔었어야 되나.
0: 아, 펌핑업, 펌핑업.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2: 진짜 해녀야.
0: 그러니까요. 네. 와,
2: 지금 이렇게 뭘 이렇게 벌써 하고 계세요?
3: 아, 물에 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준비? 네. 아, 그러면 저희도 저희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저희도 같이?
3: 예, 예, 예.
0: 같이 가도 돼요?
2: 이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4: 소라. 전복, 해삼,
5: 설아, 전복, 해삼,
4: 생선게,
5: 생게,
0: 생게. 뭐 낙지, 문어 이런 건 없어요?
3: 아, 다 있어요.
0: 있어?
4: 예예. 예.
0: 돌문어도 있어요.
4: 돌문어도 있는데 그걸 좀 보기가 힘들어.
5: 아, 그치, 힘들지. 아.
3: 그리고 제수 좋은 날은 이제 해외로 가면 낙지도 문어도 많이 잡고 이러는데 뭐 어떤 날 안 볼 때는 시야 때문에 안 볼 때는 안 보고. 아,
0: 와, 이 납덩어리. 여기 그러면 수심이 얼마나 되는데요?
4: 수심이 좀 깊은 데라고 해녀들은 보통 뭐
0: 5m 정도 들어가요.
4: 5m까지는
0: 못 가요. 아, 그럼 한 3, 4m 정도.
4: 2, 3m. 예. 2, 3m 정도 들어가고.
0: 수영 해 보셨어요?
6: 저는
0: 해 봤죠.
6: 가련 국민학교 수영부 출신입니다.
3: 나 해녀보다 더 또 잘하는
0: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 바다.
4: 바다.
0: 아, 바다.
6: 네. 바다. 네. 바다. 바다 수영은 또 제가 또 저 외가가 또 저기 해운대.
0: 와. 해운대요.
6: 방학마다 또 가가지고 빵 막 우리. 아. 그나저나 주호 씨야말로 진짜.
0: 저는 이제
6: 바다 수영, 좋아하시잖아요.
0: 저도 이제 바다 수영했었죠. 네. 네, 바다 수영 좋아하고.
6: 스킨스쿠버
0: 예전에 네, 하시고. 스킨스쿠버도 뭐 잠깐 네, 이렇게 담궜기만.
4: 원래 잘하시겠네 그럼 조금 그래. 깊은 데 가도.
0: 아, 갑자기 그런 말 해놓고 아, 못하면 안 되니까.
6: 맞아.
0: 진짜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골라 입으면 돼요?
4: 예. 와. 또 한복.
0: 와, 한복.
6: 네.
0: 아, 자, 사이즈. 엑셀라지.

0: 있습니다.
1: 수경이도 수컷도 따끔해요.
0: 오이씨, 왜 이거?
1: 수경이가 좀 많이 안기거든요.
0: 이게 4kg 맞아?
2: 성에 끼는 게 수그룩 깎이면, 수그룩 닦으면 좋아져요?
1: 예, 반대하는 거.
2: 아, 진짜.
1: 지금 한 88.
0: 4kg 아닌데, 이거?
1: 몸이다, 이제.
3: 근데 안 헐렁하게.
0: 이야.
1: 이거, 여기도, 예. 요거 가지고. 네, 네. 4kg 그거 하니까 무거워요. 우리는 사관이라니까.
0: 아니, 10kg 되는 것 같은데?
1: 사관 같은 뭐 16kg. 18kg, 20kg 또 아들만 있구만.
0: 아, 진짜?
1: 아이고.
2: 형님, 오늘 수고하시네.
4: 한 명아
2: 저쪽 와. 야, 이거 들어가죠. 바구니.
5: 네, 여기 있습니다.
4: 아. 네, 들어갈게요.
5: 중근동 지금 바로 들어가고.
4: 아이고야, 물도 억수로 갈래.
5: 강하게 키워 주시라. 아.
2: 야, 아, 차갑다.
0: 차갑다.
1: 차갑다. 시원하구만.
0: 아, 이거 동해바다였지?
4: 그래도 복 받았네. 어. 오늘 이 시야가 참 좋네.
1: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아.
0: 그죠?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 허벅지

0: 찡긴데. 전부 전부.
1: 저 뒤에 살 찡긴데 됐어요.
0: 어. 아 진짜 잘 살고 전부.
1: 그러니까 되게 좋은 데 안 살고 있어요.
0: 네.
1: 지 몸을 보호하기 수면에 사그러운 데 들어가 있어.
0: 그러니까.
1: 예. 전부
0: 또. 보이스 이런 데도 방금 해줬어. 오. 이야. 나는 우리 혜연이 옆에 붙어 다니면 나 캐주셔.
2: 나는 왜 없어?
1: 우리 개인적으로.
2: 아, 살살 정도. 야, 내가 이제 교체에 매달려 있는.

0: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덕이 있으신 풍채였는데 아 불쑥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회장님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바빠, 너무. 와.
1: 생년들은 하나는 그러니까. 마신삭을 하고 뭐.
0: 진짜 우리는 잘 찾기도 힘든데.
2: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지가 않는데.
1: 다이제가 같은 애니까 하나 보여.
2: 거의 타이밍으로 돌려도 그냥 잠깐 그럴 수 있는 거죠.
0: 야, 이렇게 물질 하시면 하루 몇 시간?
1: 4시간, 6시간.
0: 아.
1: 오래.
0: 아, 5시간, 6시간?
1: 오래.
0: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잡으시면 일당이 얼마 정도 오실 거예요?
1: 그때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0: 아, 모르고.
1: 많이 잡...

0: 내가 들어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1: 먹으러 가라.
2: 예.
1: 아. 아, 무거워.
0: 지금.
1: 아따. 되겠다.
3: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잡은 것 같구만.
1: 와. 이야. 아저씨, 맛있겠어.
2: 아, 참.

0: 아리 아리 굵어 아리 굵어.
1: 제가 좀 더 작네.
2: 아리 굵어 아리 굵어.
1: 이거 봐 이거 봐.
0: 성게
1: 성게 성게 성게
0: 성게 성게 성게 성게.
2: 우와. 오.
1: 아 성게
2: 성게 성게
1: 자연 성게.
0: 와. 와. 오. 야 이거 맨손으로 잡으면 진짜.
1: 살아있네.
3: 고생하셨습니다.
0: 네. 아 근데 이거 잠깐 와. 들어갔던 건데도 야, 이 칼로리 소모 엄청 날 것 같아요.
4: 예, 칼로리 소모는 심하죠. 그 날이 또 좋을 때는 약간 됐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힘들죠.
1: 아, 그거, 아니 이게 되게 잔잔한 것 같았는데
4: 예, 예.
1: 생각보다 물살이 세더라고.
0: 몸이 계속 이렇게 쓸려가지고
5: 물살이 세고
1: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대 찧었어요. 너무 져가지고 아, 아파.
0: 그러니까 바위 틈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해도 몸이 계속 이렇게 돼요.
5: 예, 맞아요. 일반인들이 네. 체험 안 해보고는 해녀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진짜 한번 들어가봐야 알지.
1: 그리고 이 전복 따는 게 너무 어렵네요.
4: 어렵죠.
5: 한 방에 이래 보고 한 번에 딱 당겨야 되지.
1: 네,
5: 두 번 이래 만지게라면 돌에 딱 붙어 안 떨어져.
4: 아, 그렇게 힘들어. 기술도
0: 아니죠. 나는 이쪽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는데 물 속에서 너무 우아하죠.
1: 진짜.
0: 아, 이렇게 쫙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나는 진짜 바다 사자나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
5: 결국 너 바다 사자 얘기라고.
1: 아 별명이 바다 사자예요?
5: 바다 물개를 해야 되네.
0: 물개? 아 어머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물개보다는 좀 그래도 플러스 사이즈시잖아요.
4: 그래도 막 인형 살찐 거 괜찮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체질까지 살아야지. 어쩌긴 내가 어디 사진 찍으러 가면 한 1주일을 괴롭고 찍는다고. 근데 오늘은 뭐 괴롭을 해도 괴롭고.
0: 아니 근데 저게 이 체형이 또 물속에 들어가시니까
5: 나 육개요.
0: 그러니까. 네. 엄청 날쓰세요.
5: 저거 엄청 잘 따는 아들. 네.
1: 한번 들어가면 네. 보통 몇 시간씩 작업하세요?
4: 한 몇 시간은 하죠.
5: 서너 시간, 서너 시간씩. 예, 예.
4: 생계에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직장 가듯이 우리 그래 생각하고 다 우리 직장이다 생각하고
0: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촬영 끝나서 이제 자 갑시다 하는데 계속 돈 벌고 계셔. 또
1: 이만 들어온 김에 들어온 김에요.
4: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1: 저 이제. 저희가 다른 걸 한번 먹어보러 갈까요?
5: 네.
1: 먹을 수 있잖아요.
5: 예, 네, 네, 네.
0: 배고픕니다.
4: 예.
1: 초고추장 있네.
4: 예,
1: 다 있어요. 초고추장도 또.
4: 초고추장도 좋고, 참기름도 좋고, 다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0: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우리가 잡은 그렇죠. 전복과 뿔소라 그리고
0: 우리가 잡은 건 여기에서 한 요만큼 5분의 1?
1: 3분의 1.
2: 그러니까 요래 애가 한번 다시 보이소.
1: 네. 일단 먹어보고.
2: 성게 맛이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좋을 거예요.
3: 바다 한 상을 다 갖다 놨다 이거 그러니까.
0: 성게 신선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3: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드시려니까 그러겠다.
2: 와. 요새 이제철.
1: 완전 와 이거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3: 바다로 통째로 다 드시는 거죠?
0: 맞아. 네.
1: 고소하고
0: 달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크리미하고
1: 약간 크림 크림 맛.
0: 와 약간 우유 같은 맛도 있어. 네.
2: 더 다시 보고 온다. 그다음에 전복도 맛 한번.
1: 전복을 일단은 그냥 한번.
3: 기름장 이거
2: 자연산이라나.
1: 와, 이렇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
2: 자연산이니까.
1: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0: 전복이.
1: 아, 씹을수록 더 맛있는데?
0: 입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너무 연해서.
1: 아니, 씹을수록 바다 냄새랑 이 단맛이 엄청나네요.
3: 네네. 아니,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 하나 한번 먹자, 그럼.
2: 너무 맛있겠어,
1: 이거. 네, 뿔소라.
3: 맛있다.
0: 근데 맨날 이렇게 드셔도 안 질리시죠?
3: 네, 안 질리죠.
1: 뿔소라 대박. 예. 너무 맛있다.
3: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바다 민달팽이.

0: 군소.
1: 군소, 군소.
2: 네. 군소.
0: 예, 예. 식감이
2: 달팽이에요?
0: 예, 예.
1: 이건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아요?
0: 아니, 이것도 진짜 여기도 많이 나요.
3: 예. 많이 났어요.
2: 아, 그런 게 있어요?
0: 근데 사람들은 뿔소라도 제주도에서만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여기도 많이 나요.
1: 야, 이거
0: 맛있어. 식감이 쫄깃해. 진짜 맛있어.
1: 야, 이거 떠오른다, 이거.
0: 이건 아무 곳에 가서 드실 수 없는 건 튀기지 있는 거.
2: 아니,
0: 네.
2: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바다 냄새가 난다. 전체적으로 향이 되게 바다 향이야.
1: 이게 조금 더 어른의 맛이야.
0: 우리는 이거 10월에서는 이거 제사상에 산적으로 다올라갔어.
2: 아, 이게?
0: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2: 얘는 뭐예요? 약간 국도 아니고 네.
0: 국찜
1: 한 끓이고 계시더라고.
0: 국찜이라고.
2: 국찜?
0: 네.
3: 고동 작은 거 소라 말고 작은 거 있죠. 그거하고 베개 딱 붙은 딱개비라고 또 있어요. 그거하고 넣고 그리고 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큰일 치노 주로 많이.
0: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큰 행사 할 때 네. 이런 거리다.
1: 아, 그렇죠. 이 맛이야. 이 맛.
2: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 맛이야. 이거. 네, 네. 약간 이거. 향 이거 방아향
0: 방아향
2: 아, 그죠 네. 방아는 이쪽에만 와야 먹는 거잖아요
0: 경상도에만 방아 네.
1: 근데 또 여기 방아라고 하면은 또 안 통해 빠이 빠이
0: 빠이
1: 빠이 뿌리 빠이 뿌리
4: 이렇게 어려워
2: 처음 먹었어요
1: 이게 정말로 경남의 향토의 맛이에요
3: 예 네, 맞아요
2: 와 왜 이런 거를 서울에 안 주지
0: 근데 이거를 방아잉 같은 데는 저 전라도 쪽이나 윗지방에는 안 드시잖아요 향이 강해요
1: 아, 이거 진짜
2: 안 먹어요
1: 경남이야 경남
2: 이 맛은 경남 여기만 맞아. 있는 거야
0: 그 서울에 가서 이거 가게 하나 차릴까요 드시라고
1: 하시죠 하시죠 진짜
2: 안 갈시대. 아, 아, 그러면 그 해녀 하시는 분 해녀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한 40년 정도.
2: 와, 40년?
3: 네. 뭐 하루 이틀 간 거는 그 앞전부터 나가고.
0: 둘 다 중학교 친구예요.
2: 중학교 친구?
0: 네.
2: 대박.
0: 어째 시집 오다 보니까
2: 여기 오고 또 같이
0: 먼저 오가 있대요.
2: 아니 니도 여기 왔나?
1: 그럼 어릴 때도 여기 바다 들어가서 놀고 그러죠?
0: 그렇죠. 어릴 때도 무슨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 타고
1: 그러면 바다가 좀 달라진 게 보여요? 옛날이랑 이렇게
0: 비교해 보시면 그렇죠. 많이 보여요.
1: 어떻게 달라졌어요?
0: 우리 어릴 때는 보면 해초 같은 거라든지 고기 같은 거 물밑에 들어가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보기가 힘들어.
2: 아니 여기가 생계잖아요, 그죠?
0: 그렇죠. 예. 네.
3: 그래 직장이라 나도 바다 갔다 올라가는 거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오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해도 우리 직장이니까 또 날이 좀
0: 눈만 뜨면 바다 보면 가고 싶어. 네. 들어가고 싶어.
2: 네. 아직도?
0: 네.
2: 와.
3: 그건 뭐 돈이 생기니까.
0: 그렇지.
3: 가고 싶지. 힘은 들어도
2: 그렇지.
3: 갔다 오면 뭐 돈이 이제 생기고 또 자식들한테 구애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가 터지니
0: 좋은 직장, 정년퇴직도 네. 없이 이제 하고 싫은 말고
1: 진짜 말씀하니까
0: 좋다 예, 예. 좋은 예. 직장이잖아요
2: 그러면 네. 여기는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3: 한 30명 정도
2: 아, 진짜?
0: 네 와.
3: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80몇 살 되는 분들은 작년부터
2: 이제 힘드시니까
0: 예, 예.
2: 아, 나이가 있으시죠
0: 그분들은 고향이 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많이
2: 제주에서?
0: 제주에서 어릴 때 여기 나와 버리러 나와가지고 네. 20대 때 네. 좋은 아저씨들 만나가 결혼해가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2: 그 여기서?
0: 예, 예.
3: 그런 게 많이 있어요
2: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해녀들도
0: 예.
2: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을 것 같아
0: 예, 예, 있어요
2: 있어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왜 잘 잡으신 분들은
0: 상군.
2: 그럼 그 다음은?
0: 중군.
2: 아, 상급, 중군, 하군.
0: 하군.
2: 아, 이렇게 네, 세 개로 네. 분류가 되는 거예요?
0: 예, 예, 예. 우리는 상군.
2: 아, 당연히 뭐, 여기 당연히 뭐 상군이시겠지.
1: 우리는, 상군이시... 우리는 초짜.
0: 똥군.
1: 똥군.
0: 첫자로 여기서는 똥군.
2: 우리는 뭐 전복 똥군도 안 돼.
1: 아 그래도 군자 돌림 넣어주시는 게 어디야.
2: 아 그러네. 똥군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우리 똥군이 잡아온 거 좀 더 먹어.
1: 똥군은 그냥 예, 형.
2: 이거 밥도
1: 그냥.
2: 저희 해주시는 거죠?
0: 네. 와, 너무 특색이 찰밥이구만. 찰밥으로.
2: 찰밥으로.
0: 네.
3: 직접 손으로 다 지은 농사예요.
0: 네. 여기서 다 농사 지은 거 많이 드세요.
2: 아 이거 되게 신박한 맛이네.
1: 군소 이게 진짜.
0: 군소 이게 남자들 정력에도 좋다 많이 다 드셔.
2: 와 근데 입안에서 계속 바다 향기가 나. 아.

0: 인류의 다음 단계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진화적으로, 인공진화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인프라를 수정하거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저희가 회사에서 CS 참여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S가 가전 박람회야, 자동차 박람회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카가 열풍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단연코 피지컬 AI, 로봇에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고 그쪽이 화두가 됐습니다.
1: In particular, Atlas, the humanoid robot developed by the Hyundai Motor Group's subsidiary, beat numerous competitors to win the Best Robot Award,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humanoid robots. 달려라, robots most closely resemble human beings, yet they still seem like something from a distant future. While defining a humanoid may be easy, pinpointing where exactly it all begins is more difficult.
2: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휴먼하고 로봇 오이드의 합성어인데 인간을 닮은 로봇. 근데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 년의 역사밖에 없는데 사실은 인문학적이나 뭐 만화, 콘텐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개념이었어요. 산업적으로는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나왔던 우리 공장에 쓰는 로봇이 있어요. 그때 로봇팔이라고 해가지고 하거나 거대한 부품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었죠. 이걸 왜 로봇인데 흔히 인간한테 붙은 팔이라고 했을까? 로봇 집게도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전에 뭐 신화나 또는 말문 로봇에 대한 개념이 투영이 된 겁니다. 부르자. 그 다음에 몸통을 붙이고 팔이 두 개가 되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걸어나오기 시작했죠.
1: Robots are no longer those awkward figures from myths and comic books with bulky bodies and heavy arms. They closely resemble real human beings.
3: It has the ability to see, hear. It can suggest what to cook based on what you have in the fridge.
1: Through advances in technology developed by humans, they're evolving far more rapidly than we ever imagined.

0: 디자인 변경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확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로봇도 많이 생기고 다이나믹한 모션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휴머노이드에 반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이제 사족보행 로봇으로 뭐 100m도 엄청 빠르게 달리고 요즘은 더 빠르게 달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온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Beginning with quadrupedal locomotion and eventually standing upright on two legs, KAIST's humanoid robot has developed in a similar way to humans, and the reason is both simple and clear.
2: 사람이 그 산업 현장에서 하는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동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장애물 극복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람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1: 1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is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Park Hae-won is that it designs and manufactures core components including motors on its own.
3: 생각보다
1: The team's key players are the students. Over the past year, they have been working day and night to develop everything from the robot's body to the smallest motions to create a future where robots work like humans. Because of their dedication, this humanoid robot is gradually becoming ready to be deployed at industrial sites. Thanks to a motor developed in-house, the robot's maximum payload capacity, or the amount of weight it can carry, has been set at 25 kilograms, similar to that of a human worker. The robot's streamlined design, with complex components such as the battery and wiring integrated into its body, allows it to perform diverse motions using its joints. In fact, it can perform almost any movement a human can do.
2: 되게 무거운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잡아 올린다든지 그런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 모션이 사람이 시키는 로봇한테 시키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써야 되잖아.
1: Humanoid robots are being developed to perform human tasks as efficiently as people. But do they really need to look like humans to work efficiently?
2: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공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지만 잘 되는 걸 봤잖아요, 이미.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 어때? 정말 극단적으로 잘 디자인된 시스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하드웨어, 뭐 성능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술이 있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면은 그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1: Many researchers and developers have been envisioning and calculating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4: And she can also understand speech.
1: In 2016, David Hansen, the creator of the world's most famous humanoid robot, Sophia, made a prophetic prediction that within 20 years, humans and robots would be indistinguishable. Will evolv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ruly. Now, 10 years later, how close have humanoid robots become to our everyday lives? 테헤란로 in Gangnam. A robot walks busily down the street.
5: 오, 잘 간다. 와, 신발 좋은 거 신었네.
1: Its confident walk catches the eye for a moment. But what its developers truly hope for is not attention, but familiarity.
6: 지금은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와 로봇이다 이러면서 다들
3: 영상을 찍으러 오시는데 그냥 5년 뭐 내에는 로봇이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1: These people who envision a future in which robots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human world are a robot software startup founded by young developer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6: 어떤 상황이 좀 더 중심적으로 학습해줬으면 좋겠어요.
7: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사족 보행 같은 경우는 좀 뒷걸음질치기가 쉽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이즈 스텝이 약간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니어 X랑.
3: 저희는 많은 로봇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메인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요. 산악 환경까지 극복 가능한 비정형 이제 자율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닐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일련의 판단 과정과 그 이제 그런 뇌의 역할 그리고 운동신경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걸 저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Simply put, the hardware determines the robot's maximum strength and speed of its muscles and joints, whereas the software acts as the robot's brain. Deciding how to use that body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situations.
8: 무조건 좀
1: Before a robot can walk outdoors, it must undergo thousands of simulation tests. Using data generated through repeated successes and failures across thousands of different types of terrain, the robot learns to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With software developed in just over 6 months, this robot learned to walk steadily in various environments. It can walk like a human, not only in rugged valleys with obstacles, but also on complex and uneven terrain, such as dark mountain trails and steep slopes. The reason it can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is a specialized technology known as blind locomotion control, trained beneath its feet on its own.
7: 로봇 안에 있는 그 관성 센서 그리고 이 각 모터들이 받아올 수 있는 관절 값을 통해서 이 로봇이 내가 현재 지금 밟고 있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돌뿌리에 발을 걸려도 이렇게 재빠르게 저희가 딱 발을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미처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떤 발을 걷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계단 같은 환경이구나 생각을 해서 발을 들게 되고.
1: The ultimate goal for this humanoid robot is autonomous locomotion. It's an ability to gather information through sensors, perceive the surroundings, and navigate on its own without a human having to designate the destination. Once autonomous locomotion becomes a reality, seeing robots picking up coffee on behalf of humans could become a reality. A robot's ability to walk on its own also means entering the human world.
3: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로봇은 장비로 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합의된 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뭐 문의 손잡이의 높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뭐 너비나 높이 이런 것 아니면 복도의 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1: In the end, for robots to coexist with humans, they need bodies that fit into a world designed for humans. Although robots have no emotions, Once they enter our daily lives in a form that resembles us, humanoids will no longer feel like strangers.
7: 인간은 사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가장 아름답다고 또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의 범주인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지만 나하고 가깝게 살아가야 돼. 그럼 사실 인간이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를 닮은 모습인 거죠.
1: 인스파이어드 바이 더 휴먼 바디, humanoid robots have two arms and two legs, which they use to imitate the way humans move. People sometimes mimic the awkward motions of robots, but the day when we will see robots moving as naturally as humans may not be far off. And the phrase, you look like a robot, will disappear altogether. And if robots one day become even more human than humans themselves, will we welcome them into our world?
8: Hello, everyone. My name is Alex, a general-purpose humanoid robot designed to interact...
1: This robot offers a remarkable answer to those of us who fear an uncertain future of coexistence. I don't fear
9: contact. 그 이름은 알렉스인데 ALLEX로 All Experi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직접 물체랑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실제로 환경과 세상을 느끼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봇입니다.
8: My arms is Weir Robotics Breakthrough Actuator Architecture. It features 1/11th the friction and 1/24th the inertia of conventional actuators.
1: In the summer of 2025, the humanoid robot Alex, created b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as unveiled after years of development. True to its name, All Experience, Alex can perceive and act through a wide range of experiences in the human world. The students who developed it chose a name for it on their own. They each fulfilled their roles to bring Alex to life. Through its interactions with people, Alex is gradually becoming a more human-like robot. Alex's most remarkable feature is its hands, which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those of a human. Its hands and fingers have 15 degrees of freedom and can move in 15 independent directions. Even compared with a human hand, which has 23 degrees of freedom, Alex can perform a wide range of sophisticated motions.
10: 손에 그 자유도가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과 같이 되게 많은 움직임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 핸드의 장점이 되게 정밀한 핀셋 작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서 되게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1: But Alex's hand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humanoid robots. They are made from a soft, subtle material that resembles human skin. The arm becomes progressively lighter from the shoulder down to the hand, enabling Alex to move with human-like adaptability. It can feel even subtle changes in force. When subjected to an external impact, it can backdrive rather than resisting the force, which allows it to adapt to any external force.
9: 저희는 인간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모터로부터 관절까지의 마찰도 상당히 작고 그 어떤 제어적인 투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도 외력을 가하면 근육이 힘들잖아요. 근육 자체가 외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는 다이렉트로 모터의 부하로부터 외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센서 없이도 모터의 부하를 가지고 아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알아냅니다.
10: 저희 알렉스는 이 관절 자체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11: 손가락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1: Its hands move smoothly, requiring very little force. Even when holding a person's arm or hand, Alex adjusts its grip by yielding to external forces.
11: 되게 안전한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Perhaps Alex is the very humanoid we have long imagined. Alex's human-inspired design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That is the reason the researchers who created Alex strive to create a robot that can interact with people. So, what kind of future could that coexistence lead to?
12: 세상 모든 곳에 저희 알렉스가 들어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로봇을 사람같이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대체하기 위함이거든요.
13: 언젠가는 사람의 일을 온전히 로봇이 하고 옆에 있어도 알렉스처럼 이렇게 만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1: Humanoid robots. Humanity's long-time dream. They have been envisioned as our replacements, partners, companions, and even successors to humankind. As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robots' bodies will soon be even closer to the human form. In the end, the reason we dream of human-like robots is because we want to live better, more human lives.
7: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초인적인 이데아적인 자아죠. 그러니까 나를 닮았지만 넘어서는 존재. 그거에 대한 꿈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1: 몇 년 내, 아니면 10년 내, 아니면 제가 뭐 은퇴했을 때는 이런 로봇들이 되게 편안하게 일을 해주고 사람은 정말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뭔가 그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14: 대현이가 한번 밀어봐. 걷는 도중에 밀어도 되지. 걷는 도중에 밀어도 한번 해봐. 한번 밀어봐. 너무 쉬워. 앞뒤로 한번. 앞뒤는 안 버티는데 옆으로는 버틴다.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선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world-class musicians.
2: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1: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0: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예,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1: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 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1: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0: 이곳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이곳을 통해서

0: 문화와 대중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되고요. 또는 전문 음악인에게는 이곳에 와서 창작을 하고 또 녹음과 시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이 된 공간입니다.
1: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0: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느니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1: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2: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1: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n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2: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 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Music Station 1939 makes the recording studio available not only to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to the public to rent. People can schedule a recording session at an affordable price to create lasting memories.
3: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When music meets a dedicated space, it inspires the creativity within us, presenting us with a joyful experience that will break the monotony in our daily lives.
2: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0: For visiting artists, the Music Station 1939 offers accommodations so that they can focus on creating art or music.
1: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0: This is a Mugunghwa train that was brought back here 10 years after it last left the old Gapyeong station, which is now filled with mementos from the days when the old Gyeongchun line was in operation.
1: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은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0: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2: 지금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0: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3: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아,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가평 사는 분들이 그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0: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4: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5: 제가 원래 가평에 그냥 친구랑 총캉스를 하러 왔는데 이번에 숙소 앞에 보니까 음악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6: 이 교육 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How about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7: 막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하다못해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악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을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0: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8: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거.

0: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It is this transformation of a train station that has created a special space.
1: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게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No longer serving as a train station as it did in its former days, the cultural center has now embarked on a new chapter filled with music and the arts. Transitioning from moving passengers and goods to its current purpose of spreading culture and the arts, Music Station 1939 is fully committed to its mission.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도 페이싱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네.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한다고 네.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 Beauty Item. 오.

0: 팩트는 머스테이브 K 뷰티템인데 네. 작가야 되는 거.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정?
2: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테이브 K 뷰티템을 찾으러 Let's go.
2: Let's go.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지 않을까?
1: 아, 근데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0: 오,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오, 멘트가 네. 이제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Interview? Oh. Can you speak English?
1: Yes.
0: Oh. Oh. Oh, just like, oh.
1: We are from the Philippines.
2: Thank you.
0: Yeah, thank you so much.
1: I'm a doctor.
0: Oh, you're a doctor?
1: Oh, my daughter.
0: Yeah, daughter. And what's
2: your
0: name?
2: Doctor and daughter.
1: Patricia.
0: Yeah.
1: We went here in Korea just to have, because it's her birthday next month. I'm treating her. And she loves skincare.
0: Oh,
1: so
0: yeah?
1: I brought her Olivia.
0: Yeah?
1: So a lot of things.
3: Oh, you
0: a lot of things. We don't have today.
3: Interview로
0: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1: He has more skincare than I am.
0: Oh, she's doing more
1: because
0: skincare.
1: Because I'm so very busy with my work. Uh-huh. And with her generation, like now, right now, it's a lot of skincare. So I just, you know, as a mother.
0: Oh, yeah, as a mother, yeah.
1: To support her.
0: Yeah, of course. Oh, then can you show what you bought?
1: A lot.
0: A lot?
1: All hers.
0: Okay, can you pick only three? The best of three?
2: One.
0: Ooh. One. That one. Okay. Ooh.
1: This is for sunscreen.
0: Sunscreen.
1: She has a very sensitive skin to hydrate her skin more. Mm-hmm. This one is the soothing cream.
0: Oh.
1: Sometimes she has pimples, get irritated, so she needs a cream.
0: Oh.
1: Just to moisturize, because in the Philippines it's so hot. This one is not too oily.
0: Yeah.
1: When put in the skin.
0: Wow.
2: 다른 분에게 이 세 개 중 베스트 원이 머스트 해브 아이템 먼저. 머스트 해브.
1: Mosaida
0: moisturizer. Oh, really?
2: Why?
0: Okay.
1: It soothes my skin. It doesn't make it dry because every time if I'm in the Philippines, it always feels dry and irritated. So I like the moisturizer better.
0: Okay.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0: Have a nice day.
1: Thank you.
0: Thank you. 와 일단 네 순조롭습니다. 일단은 어 저기 이쪽 계시는데 인터뷰 하실래요?
2: 이동.
0: 이동이에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실래요? 이거 한국 분이세요? 네. 일본.
2: 日本ですか？日本ですか？インタビューできま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は僕たちはあの骨のプのイシャンとワイヤです。韓国に何を来ましたか？
4: 韓国の何を来ましたか？旅行。韓国の印象は何ですか？みんな可愛い。
2: 日本でも韓国のKBTわかる？KTコスメティック。 有名じゃないですか？リオンの友達に何をおすすめ K ビューティー ありますか？
4: パク。
2: ナンバーズイン。 추천한다고 합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4: 5번.
2: 넘버즈인 팩 5번입니다.
0: 오케이.
2: 아나타다치노 머스트해브 아이템 ありますか? K ビューティー.
4: 아누.
2: 아누.
0: 아누아.
2: 아누아.
0: 아누아. 아니 아누아.
2: 스킨케어 토너?
4: 세럼.
2: 세럼. 세럼. 아누아 세럼.
0: 세럼.
2: 이유가 난데스까?
4: 하다가 기레.
2: 아. 피부가 예뻐진다고 합니다. 인터뷰 시대 굉장히 알려 드렸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여보. 심히.
0: 아, 진짜로?
2: 어, 진짜.
0: 혼돈이. 왔다.
4: 게임 소라고.
0: 오, 혹시 알아?
2: 안녕하세요.
3: 좋았다.
0: 지금 너무 나쁘지 않아. 형 이거 내가 생각했어. 일본어 형이 다 해. 영어 내가 다 할게.
2: 오케이.

0: 드럭스토어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한번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봐 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에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많죠. 많긴 하겠지.
0: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와요.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저 이게 다 이렇게 또 KBT팀 있단 말이에요.
1: 아, 있네, 이렇게.
0: 그쵸.
1: 있어.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2: 이거 내가 먹는 건데.
0: 진짜?
2: 이거 내가 먹는 거야.
0: 어, K이너뷰티. K뷰티예요.
2: K이너뷰티 맞잖아요. 예. 네.
0: 어, 정말 많습니다.
2: 네, 맞아요.
0: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1: 야, 진짜 PDRN이 뭔데?
0: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1: 맞지.
0: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2: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3: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2: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3: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2: 네.
3: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2: 네.
3: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2: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3: 네네.
0: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3: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외채를 통해서 보시고요.
2: 네.
3: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2: 네.
0: 또 많은 또 KB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2: 네.
0: 이제 정말로.
2: 네.
0: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2: 아이템들. 머스트 해브 아이템.
0: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 Yeah. Let's go.
0: Let's go.
2: 야.
0: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2: 명경.
0: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머스트 해브 KBT템을 추천받았습니다.
2: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0: 예.
2: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0: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2: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0: 그렇습니다.
2: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 팩.
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0: 오, 자물쇠야.
2: 뜯어대면 물광 충전.
0: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아,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런 거
2: 뜯어볼라 했는데
0: 현혹되면 안 돼요.
2: 어, 왜요?
0: 직접 해봐야 됩니다.
2: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2: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0: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2: 네.
0: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2: 네.
0: 굉장히 간단합니다.
2: 어, 왜죠?
0: 세안하시고 나서
2: 네.
0: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2: 네.
0: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2: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0: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2: 굳어요?
0: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그래서 그걸 띄어내면은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그러면 광이 난다고 해요.
2: 아, 촉촉하게.
0: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2: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2: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되게.
0: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2: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0: 네. 자. 오!
2: 이 정도.
0: 일단 뭐 이렇습니다.
2: 네.
0: 투명한 액체인데.
2: 맞습니다.
0: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2: 네.

0: 되고 있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예상하고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1: 리얼로 갑시다.
0: 네.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1: 네. 근데 화상 나겠어요.
0: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1: 네.
0: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0: 제품을
1: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0: 콜라보 제품이에요.
1: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안우아의 PDRN 세럼입니다.
0: 그렇죠. 그렇지, 안우아가 세럼 맛집,
1: 네.
0: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맞죠.
0: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1: 네.
0: 자,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1: 왜 갓세럼이에요?
0: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1: 네. 오! 아, 이렇게.
0: 그렇죠.
1: 어머, 귀엽네.
0: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1: 네, K-바이브예요.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네,
1: 따로 이제 모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0: 아, 키링.
1: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0: 오. 오. 오.
1: 제가 봤을 때
0: 가방에
1: 달도록 하세요.
0: 예.
1: 핸드폰이 아시겠죠?
0: 예.
1: 바지는 안 달도록 해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반응이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1: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0: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할 수 있는 거죠.
1: 오, 그 리필이 나 안에 있어.
0: 그러니까 리필을
1: 이렇게 리필 하는 거.
0: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1: 진짜로?
0: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1: 네, 보틀 타입.
0: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1: 네.
0: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로?
0: 네.
1: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0: 맞아요. 또
1: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0: 와이어처리다가.
1: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0: 네. 오. 흐르는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좀 가볍네요. 제형이 좀 물 제형인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걷고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1: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고
0: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1: 아, 잘 됐나.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0: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와.
0: 종이를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1: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0: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1: 어.
0: 과학적 리뷰.
1: 어.
0: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쑥. 바람이 분다, 쑥.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1: 쓰리.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1: 맞아요.
0: 없습니다.
1: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에 뭐 별게 다 있대요.
0: 야.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1: 네.
0: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1: 네.
0: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1: 네.
0: 중에서는.
1: 네.
0: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1: 세 번째 제품.
0: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1: 다 하고.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0: 이거.
1: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0: 제가 영상 찍어보내드릴게요.
1: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0: 자, 세 번째 제품.
1: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0: 그렇죠. 아, 뭐야.
1: 네.
0: 자, 이 제품.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뷰티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1: 네.
0: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1: 수딩 크림!
0: 이것도 뭐 콜라보야.
1: 뭐야? 이렇게 귀여워, 얘.
0: 사실 이 크림도 굉장히 네. 좀

0: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1: 아 맞죠. 닥터지는 네.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0: 그렇죠. 예. 네.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재영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1: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0: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1: 오케이.
0: 재영이 어때요?
2: 일단은 아,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0: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수분크림 쓰죠?
1: 네.
0: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1: 맞아요.
0: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1: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0: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1: 가벼워서
0: 가볍죠.
1: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0: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1: 그 실험이요?
0: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1: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0: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잤어요. 뒤져보세요. 네.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1: 네.
0: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1: 우와! 우와!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0: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네, 네.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0: 그렇죠. 한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에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렇죠.
1: 아 그리고
0: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0: 그 정도로 좋다. 예,
1: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쵸. 드디어.
1: 드디어 콜라겐 랩핑팩.
0: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붙였습니다.
1: 아 진짜. 어우 그래도
0: 느낌이 있어요.
1: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예.
0: 갈게요.
1: 예.
0: 오, 말랐어.
1: 말랐어.
0: 살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오!
1: 오, 오!
0: 오!
1: 와, 된다.
0: 아!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뜯어지는 것 같아. 아! 오! 오!
1: 와우!
0: 오!
1: 와우! 야!
0: 우와!
1: 우와!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데.
0: 야, 신기하네.
1: 그러니까
0: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오!
1: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오! 내가 진짜 오 됐어.
0: 뭔 소리야? 보호 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1: 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0: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1: 네.
0: 속 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겐 잘 먹었네.
0: 그러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야.
1: 22살?
0: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세 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1: 네.
0: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1: 추천.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1: 네네네.
0: 많은 시간에 공을 들였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이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끝나서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이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1: 네.
0: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0: 네.
1: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또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저 안티에이징 신경

0: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1: 와주세요.

0: 네,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Let's go! 아.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1: 없지 않을까?
0: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1: 그렇지. 어? 오, 멋있는데? 어? 괜찮아.
0: 아니 왜 내 것까지.
1: 아 미안해.
0: 어때요? 그래서 잘 못 썼는데.
1: 끝감 생겨잖아요.
0: 잘 만들지 않았어.
1: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이거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0: 베스트 프렌드.
1: 피부와 콜라겐.
0: 좋은데?
1: 와!
0: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1: 와.
0: 예. 그래서
1: 물광 충전!
0: 그래서 버스트 헤브 K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2: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구매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يتوج اليوم الزخم ال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기존 뮤지컬이랑은 조금 다르게 1인극입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0: 새로운 도파민 유니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톤온톤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빔프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시켜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0: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놈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그 더듬이. 그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럼 내일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노려봤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설마 천장? 전 눈에

정우가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야근을 한 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 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0: 스트레스.
1: 그래,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2: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요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또 락 음악, 춤 음악 등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1: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 해병대 군번에다가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어떻게?
3: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미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지? 나 봐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나만난 거

0: 정신만 차리면 산다. 자, 이 오밤 중에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9V짜리 건전지를 챙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호니까 원투 차차차 투투.
1: 연주자로서 이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을 벗은 채로 그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 수거함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올가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비가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갑시다.
1: 도둑의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아,
1: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0: 헷갈렸지?
1: 아니.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자,
3: 처음 뵙겠습니다. 연정우님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주세요. 우와, 들어온다. 어, 좋네.
1: 올. 아, 촉이 좋다.
0: 아니, 힌트.
2: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고 그러고 간장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연정우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3: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봉복이시죠?
3: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왔는데. 아!
1: 지금 전당 먹고 왔는데.
3: 진짜요?
0: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만든.
3: 선지전이 있어요?
0: 기가 막힙니다.
1: 아, 맛있어요.
0: 여기 가셔야 됩니다. 예.
3: 선지전.
0: 선지전. 예, 일단 가시죠.
3: 네.
0: 근데 동안이다.
3: 저요?
1: 진짜 동안이세요.
3: 그래요?
0: 이거 대학생 사람.
1: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해요?
0: 1살.
1: 네?
0: 어?
1: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어.
1: 진짜요?
0: 왜 내가 형에게 믿기지 않아?
1: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3: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0: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3: 오.
0: 직접 빚어서 구워요.
1: 중국집?
0: 중국집.
1: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0: Nope.
2: 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0: 정답.
1: 와.
0: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1: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안다고요?
0: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2: 아, 오래된지.
0: 완전 노포만 주잖아.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인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소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1: 예, 네, 맞아요. 이 집이에요.
0: 전현무 계획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3: 그러니까 떡볶이집 분위기가 아니야.
1: 그 떡볶이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아. 네.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 장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네.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0: 좋지. 어. 연정호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부침개가 딱인데. 아.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절을 먹고 와가지고.
3: 그러니까.
0: 전현무 계획이 골목 좋아합니다. 아하.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1: 아, 멋지다.
0: 와. 골목 귀해.
3: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생 골목이다. 네. 와.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1: 어, 집이 돼 있네.
0: 양복 하나 맞출래?
3: 네?
0: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지금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4: 여기.
3: 아, 여기에요?
0: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근데 웬 사람
0: 사장님이세요?
4: 사장님이세요?
5: 사장은 아니고 주인님.
4: 아, 주인이세요?
6: 저희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5: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4: 아니, 주인 아니세요?
5: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6: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5: 네,
6: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6: 오, 안에가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우와, 신기하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1: 네네.
4: 네, 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맛을 내야 돼? 40년을
1: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 돼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거만 한 데다가 그냥 담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회용 그 종이에다가 띄어서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루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여기 평일에 학생들이 더 많은가 봐요. 주말이라.
1: 학생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아. 근처 직장인들이랑 상인분들. 아. 구청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0: 아, 찐이네. 여기서
2: 오래되셨으니까.
0: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1: 보통은 이렇게 3개 많이 드시고.
0: 쫄면 군만두 돈까스?

0: 저는 쫄면 군만두
1: 너무 좋네.
0: 헐? 돈가스 해서 나눠 드시죠.
1: 돈가스? 남자 돈가스?
0: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1: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연정은 대박이다.
2: 신기하네.
0: 그래요.
1: 왜 안 늙어?
0: 예?
2: 아,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1: 요거 안 하죠?
0: 많이 하죠.
2: 네?
1: 근데 왜 안 늙어?
2: 머리도 안 빠졌어.
0: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2: 우와, 뭐야.
0: 왜요?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영향은 있죠.
2: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1: 왜 그런데?
2: 네?
1: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0: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2: 오, 거의 다 좋아해요.
0: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2: 오, 네. 잘 어울린다.
1: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0: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했죠.
2: 오, 되게 의미 있고 멋있다, 그게.
0: 요렇게 저렇게
2: 소리는 의미 있어.
0: 애기가 몇 살이야?
2: 지금 101일입니다, 오늘.
0: 101?
2: 네네.
0: 오, 제일 힘들 때네.
1: 공감 많이 하네.
0: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1: 나만 에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애 나만 봐?
0: 아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2: 그럼 섭섭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미안해 해야 돼요.
2: 저도 일하는데.
0: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1: 아니, 너는 글렀어.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노냐? 밖에서?
0: 아,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1: 아니. 안 돼, 그거.
2: 아니야.
1: 그럼 와이프 그런다고. 난 집에서 노냐?
0: 응.
1: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2: 그렇구만.
1: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2: 와.
1: 미쳤다, 이 냄새.
0: 이게 그거군요.
1: 이게 그거야.
0: 딱 봐도 만든 만든데요?
1: 이게 불규칙하잖아, 모양이. 조그맣게 만드셨나 봐요, 이렇게.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 똑딱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0: 100% 만두 만두.
2: 만두 피가 좋네요.
3: 그러니까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4: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길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돈,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삶은 게 좀 들어가요. 뭐 만두소기 다른 거 있습니까? 양념 잘 넣으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부추 너무 좋지 않아요?
1: 부추도 배합이 엄청 좋네요.
0: 부추 향이 좋고
2: 맛있다.
0: 이 소 안에 부추가 팔이야, 팔. 집중해.
2: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에 달아지는 너무 중독성 있어. 저 죄송한데 만두 한 판만 더 주시겠어요?
0: 늘 있는 일인가 봐. 하나 먹고 또 시키는 게.
2: 무조건 먹어야 되는.
3: 자녀들도 오.
2: 와 클래식이다.
0: 어이 돈가스 맛있겠네.
2: 돈가스도 직접 만든 거예요?
4: 네.
0: 옛날 경양식. 아. 너무 맛있네. 40년 내내 이거 한 거예요?
4: 네.
0: 품절되면 안 뭐 못 먹겠네.
4: 근데 이게 거의 메인이라 품절될 정도.
0: 아, 이게 메인이구나. 네.
2: 진짜 맛있다.
3: 저희 집도 매년 만두를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뭐?
2: 만두를 만드세요?
3: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두를 만드세요.
0: 아, 아버지, 어머니랑?
3: 네.
2: 명절 이런 데 때요?
3: 아니요, 아니요.
2: 그냥요?
3: 그냥.
0: 오.
3: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0: 뭐 넣어요?
3: 아,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2: 꽁만두.
3: 네.
0: 아, 강원도 넣고
3: 다 해갖고서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0: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1등이다 1등.
1: 야 쫄면 이렇게 맛있다. 너무 좋다 이거.
0: 아 쫄면 맛있다. 면의 쫄깃함이 완벽하네.
2: 면이 달라요.
0: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1: 그리고 쫄면이 다른 쫄면 다른 게 원래 쫄면 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쫄면 그 밀가루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랄까 좀 인위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안 나요 면에서.
3: 그 쫄면을 가장 먼저 낸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이제 이 면 자체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좌우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0: 진짜
1: 매워 이게?
0: 이건 매워요.
1: 와 매워.
0: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1: 에잉? 응? 맵다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단맛이 들어서.
0: 다른 조림보다?
1: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지거든.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2: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2: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피카츄 돈까스 있었어요?
2: 어?
0: 예? 피카츄 돈까스 있었다고? 피카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2: 난 옛날에 김말을 그렇게 좋아했어.
1: 어우 맛있죠.
2: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 잘라가지고 당면 이렇게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먹는데 아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1: 뭐? 진짜?
2: 있어요. 얘 누구야?
0: 누구지?
2: 누구예요?
0: 저예요.
2: 에? 아이돌인데?
0: 두발 다위예요?
1: 아니 미국.

0: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스포일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1: 미국 유학했어요?
2: 네.
1: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0: 그러니까 그러니까
3: 드라마에 아,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기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0: 어 그래요? 어디요?
3: 저 러시아 유학파.
0: 오
1: 이렇게 차이가 나나?
3: 아이고 또 갖다 붙이세요.
1: 하면 될까?
0: 요때가 이제 그
3: 걸장
0: 그때 나온
1: 아 골든
0: 요정 골든벨 네 골든벨도 나온
3: 그냥 말죽거리 잡았던데요? 그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1: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0: 네 뭐 많이
1: 명함 많이 받으시죠?
0: 쓸걸요?
1: 난리 나지. 아. 무조건 말 걸어.
0: 굳이?
3: 뭘 점검을 해요?
1: 아이고 아이구라니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3: 수능 문제도 어려운데
1: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고 하면 못 맞출 거야.
3: 고등학생 없어요?
0: 왜? 아니 입시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마지막 분 아는 게 마지막 분은 제가 볼 때는 KBS 아나운서 할 때 아니에요?
1: 이런 애들이 안 늙어. 이런 애들이 안 늙는다고.
3: 어, 지금이랑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데.
1: 그럼.
0: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 아 안경으로.
0: 네, 안경을 안 쓰셨을 때가 초등학생. 아 그러기에는 너무 턱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1: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습니다. 아. 초등학생입니다.
0: 아, 이야.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 같은
1: 아니. 초등학생이고 얘가 중학생입니다.
3: 오 거짓말.
1: 얘가 고등학생.
3: 진짜 벤자민 버튼이다.
1: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현정훈 씨. 와. 이런 얼굴. 에?
0: 네. 네. 자를까요?
1: 응.
0: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1: 와, 얇은 돈가스.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이 너무 좋아. 구성도 옛날 레트로.
3: 추억의 맛.
1: 옛날 돈가스.
3: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아,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1: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
3: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1: 역사가 느껴지잖아.
0: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맞아.
0: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3: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1: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0: 좋은 작품 또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2: 어? 네. 그 영,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아.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 이렇게 셋이서요. 네.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2: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1: 네, 이미지도 다르고.
2: 되게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호 선생님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3: 되게 따뜻할 것 같아.
1: 저요? 저는
2: 나타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못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3: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
1: 네, 그러니까. 네.
3: 언제요?
1: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3: 리허설 많이 하겠네요, 요즘.
1: 엄청 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연습만.
1: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2: 아, 첫 연극이시구나. 네. 아, 예.
3: 떨리겠다.
1: 혹시 또 실수할까봐.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يتوج اليوم زخم 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역사의 현장에 서면 저는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저를 가르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적지의 주인공인 그 애국지사들의 그런 준엄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 적어서 저는 세상에 똑바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인 이원혁입니다.

2009년도가 되겠네요.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임시정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기록이 프랑스에 많이 보관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먼저 그 자료의 방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조계 경찰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선을 감시한 그런 기록들이 마치 100년 전의 어떤 그 일상이 마치 오늘날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그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어떤 그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기록문화 선진국의 저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좀 감명을 받아서요. 나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으로 독립운동을 기록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4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KBS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대개 한 1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임시정부를 도우고 그리고 프랑스의 한국 친우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더군다나 그 1932년 윤봉길의 이것 당시에 그 일기영 일제를 압박을 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체포를 최소화로 막은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마랭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다큐멘터리로 프로그램을 해서 2015년도에 프랑스인으로 최초로 독립운동 포상을 그런 받게 됐죠.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적이 전혀 밝혀지질 않아서 그걸 수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게 돼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2년도 그 광복절에 그분의 후손을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국가보훈처장이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50년 만에 찾은 훈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좀 다큐멘터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일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그 외연을 넓히고 보훈 정책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 나라의 민족 해방운동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적으로

0: 볼 때는 인권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그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저는 먼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부당한 그 권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그런 시민의식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그 평화정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구현하려는 그런 글로벌 정신 이런 점들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유공자들 중에서는 그 광복군 출신들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생전 애국지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의 영상을 기록으로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대략 지금까지 한 150분 정도 증언 영상을 기록을 해왔고요. 그중에는 어니스트 베델과 같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 독립운동 생존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2대, 즉 아들 때도 거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3대, 4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선대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이 지금 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유적지가 바로 그런 그 애국지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기록한 독립운동 그 유적지는요,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가 한 450개, 그리고 전 세계 한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 해서 모두 한 850개 정도의 그런 유적지를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인권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라이브한 그런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용기 그리고 헌신 희생 이러한 가치들을 미래 세대에게 살아 숨쉬는 그런 교과서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는 과거 아니냐,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나? 그 과거의 병력이나 유전적인 어떤 그 요인까지도 묻게 되죠. 그래서 그 과거의 병력과 그리고 현재를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처방이라고 하는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과거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2: 저 앞에 면사무소입니다.
1: 예. 그럼 거기서 한 몇 분이나
0: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은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를 넘어 그다음에 세계로 확장되는
1: 그리고 그 뒤에 더
0: 어떤 그 독립운동의 세계 독립운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이죠. 어떤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영웅을 도와준 수많은 그런 민초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심을 그런 담아내는 그런 기록자가 돼야 된다. 저는 가슴속에 그것을 새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제가 작곡한 음악들이고요. 저에게 들리는 소리들, 꼭 음악이 아니어도 사람 살아가는 소리, 또 지구촌의 어떤 곳에서의 소리, 외부 행성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저한테 들리는 것을 이미지와 그림 그린 것이 저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화가 김수철입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음악에 빠졌어요.

0: 그럴까?
1: 그럼 또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교 때 작곡하면서 그 저의 못다 믿고 탄 소리가 히트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영 작곡에 대한 영역도 외국에서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된 거고요.

크게는 올림픽 음악 작곡 맡고 또 한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 작곡 맡고 이런 세계 대회 행사에 작곡을 맡음으로 해서 작곡가로서의 뭐라 그러지 입지를 더 붙이게 됐어요. 제 성격이 그 계획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거를 계속 깊이 파는 스타일이어서 30년 넘게 이제 그림 일기 이런 형태로 계속 그려오다가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부엌이 제가 음식은 안 해먹고 부엌 복도가 한 2m 돼요. 1m, 1m 이렇게. 거기서 이제 화폭 캠퍼스를 구입하다가 30호, 40호, 50호, 100호, 200호까지를 그 좁은 데서 한 230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감 냄새 때문에 제가 자꾸 두통이 오고 못 견딜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로 오게 된 건데요. 그 그림들을 옮기면서 오 이렇게 내가 많이 그렸나? 그러면서 그림이 많이 모아지다 보니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살면서 들리는 소리들, 내가 생 앞에서의 나의 자세 들리는 소리들, 또 외부에서 주는 메시지 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자화상은 제가 이제 히로에라 뭐 이렇게 즐거워할 때 뭐 할 때 생각할 때 뭐 고민에 찰 때 사춘기 왔을 때 뭐 여러 형태가 있는 그림들이고요. 소리 넘어 소리는 그 뜻하지 않는 옛날 패스트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현장이 병이 생기고 또 그 전에는 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구촌에 병들어 있잖아요. 자연도 병들어 있고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우리가 접하지 않는 병들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촌에 전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림화한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나 이런 메시지도 있고 너무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자연을 많이 파괴했다. 지구를 병들게 해서 오는 이런 현상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별이 딴 행성이잖아요. 딴 행성을 보면서 야 니네들 이렇게 싸우면서 사니 그 행성한테 묻기도 오고 또 다시 2026년이잖아요. 5000년도 안 된 데에서 짧은 역사를 가지는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벌써부터 지구를 병들게 했나? 그 니네도 그러니 이렇게 묻다 보니까 내가 그 행성에서 처음에 반응 안 하다가 오 그래 반응이 오다 다른 행성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지구라는 게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너무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데 오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 미술도 독학이기 때문에 기법 그런 걸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그런데 밑그림 없어요 저는. 저는 구상을 밑그림 이렇게 안 해요. 계속 그리면서 완성시키지. 주철 소리는 제가 주장하는 가장 나다운 소리예요. 제가 기쁠 때의 자화상도 있지만 뭐 고민할 때의 자화상도 있고 엉뚱할 때의 자화상도 있는데 그걸 넘어선 소리는 뭐지? 그건 이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런 표현할 때의 그림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린 게 수철 넘어 수철 이거예요.

제 전체적인 제 그림의 특징은 일단 저는 색. 색에 좋아야. 색에 제가 생각할 때 세련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싫어, 안 그려요. 제가 이제 그 파란색을 좋아해요, 블루를. 파란색으로 뭘 했냐면 움직이는 소리도 그렸지만 수묵화라고 있잖아요. 수묵화는 먹으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먹이 주로 이루는 어떤 그림 형태였어요. 그걸 수묵화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수묵화는 블루야. 제가 봤을 때 어느 행성 갔을 때 느끼는 파란, 푸르른 어떤 소리들을 또 그리고 이런 것이 모여져서 김수철의 푸른 소리야.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그림 보고 즐거워하시거나 조금 힐링이 되시면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림은 내가 이번에 데뷔했으면 이것도 음악처럼 대충 안 할 거죠. 계속 작곡 끝나면 그림 그리고 작곡 끝나면 그것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시가 다양한 전시로 이제 표출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 전시 데뷔기 때문에 음악 이런 거 아무것도 다른 타 장르를 개입 안 시켰는데 다음부터는 그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요 다음 전시부터 시리즈로. 제 성격이 계속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작곡이란 그림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아하니까 50년이고 30년이고 지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이 다고 저한테 들리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소리가 있을 때 감사의 소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작곡하면 음악으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하면 또 그림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이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 전시 계획도 안 했다가 갑자기 했듯이 건강한 한 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한 소리, 건강한 음악, 건강한 그림이 그렸으면 그런 바람은 있죠.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의 움직이는 사람 기부.
1: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개성이 넘치냐면 힘을 줘야 될때안 줘요. 그리고 힘을 빼야 될때안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엇박자로 가요. 자기만의 질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기무관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기무관 스타일이구나. 저 움직임은 정말 루즈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년, 이제 작년이네요.
2: 네.
0: 맞아요. 요즘 막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는 얘기인데, 제 작년에 내가 뭘 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했었네? 이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계속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내 거를 하자, 내게 하고 싶다여서 아무래도 낙원을 찾아서 지방 투어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 그걸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그냥. 맞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한게 아니라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내려가서 복무를 마치고 2021년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을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딱 2년 보고 가자. 왜냐면 집이 계약이 2년이었는데 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보고 전과 같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자 하고 그 2년이 다돼갈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막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또 벌이가 없어지고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하자 하고 교수님께 그때 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녹화 들어가기 한두달 전이었을 거예요. 뭐 좋은 일이겠죠? 2025년을 빛낸 무용수상이라고 하는데 빛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말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어서, 1년 전, 뭐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한해 동안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변화에 어떤 팀이냐? 프로젝트 팀 랑만은 이 단어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 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팀이어서, 혼잔데 팀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팀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걸좀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내가 한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처럼 내 거를 할수 있는 국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그들은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뭔가. 일단 저게 있어야 뭘할 수가 있나? 그래? 일단 그러면은 뭐라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서, 나와 비슷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동료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단순히 그냥 누가 안무자고 누가 예술 감독이고 무용수로 이렇게 있고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동료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았죠, 뭐. 일단 그게 선정이 된 걸로도 기분이 좋을 일이고, 사실 그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걸로 꼭 안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알티밋 무용단이 발족하고 창단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저기 백사모에서 거수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관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걸 할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안무를 할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막 그냥 내던졌던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토파 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꼭 내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 서류 넣을 때 되게 좀 설레었었거든요. 이거 되면은 좋겠다. 넣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초연작이 25분이고 재연으로 그해 연말에 15분 버전으로 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규모 해야 되겠다 하고 55분 정도 나와요. 정확히 런타임이 이제 시간도 길어졌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때 나와 지금 많이 달라졌고, 약간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그때 더 많았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메시지를 담아보자, 낙원을 찾아서가 꼭 울프스레인 무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이거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찾는 게 낙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낼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어 보자, 그러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건 없죠. 평생 영원히 찾다 죽는 거죠 뭐. 고용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찾는 낙원이 뭐냐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어때? 삶이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 같다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누구는 여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자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돈이라고도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여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뭐든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찾아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낙원이라고 포괄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낙원은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찾는 그 행위들 끝에 다다랐을 때 그걸 찾아왔던 모든 과정이 낙원이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낙원이었기를, 그런 작품이에요.
1: 우리 무관이 학생은 편차가 컸어요.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한 친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색깔도 충분히 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글쎄요. 어떤 학생이었을까? 저는 이상한 애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한 애였어가지고, 여기 길 건너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1, 2학년. 제 어깨보다 한 2cm 더 있어요 침대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책상 바로 이렇게 딱 그 침대에 앉아서 책상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 형 무서워요, 저 오빠 무서워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대. 그때 기운이 많이 안 좋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콩쿨, 첫 콩쿨 때 예선 통과한 게 그 메시로 왔소라는 작품. 그게 제가 이제 일반부 첫 콩쿨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고 제일 딱 보이는 게 콩쿨이었어요. 선배들이 매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동기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콩쿨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겠다 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하고, 그때 저만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이었어서, 여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잘했다. 그때 덕기 교수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어가지고 덕기쌤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캡처한 거에 최선이었고 최상이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계속 뭔가 해도 되겠다, 더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메시지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입시 마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쭉 거의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덕을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사실 우리 뭐 예술계가 다 어렵고 특히 무용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테파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마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이 무용계에서 더 춤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죠. 잘하고 좋은 아티스트가 무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스테파를 도전할 때도 그 마음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무용은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라면 그것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는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초심을 생각해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차별했으면 좋겠다.
0: 맞아요. 20년, 이제 2026년 되면 딱 20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아요. 올해 낙원을 찾아서 아르코 대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신작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라도 신작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일이 없어서 놀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내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즉 낭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키우자, 내 팀을 키우자, 내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자. 프로젝트 팀 낭만 김우간.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نتوج اليوم زخم 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라
2: 이거. 아, 이거 좀 이만이야.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1: 떠오른다. 이거 아무 먹어도 제가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이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2: 네네네. 네, 네,
1: 그런
2: 네.
1: 데에서 나오는 이제 폐부품, 아~ 폐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거죠.
2: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2: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2: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0: 어? 아, 요거.
2: 테니스 프로모.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2: 와, 진짜 잘 만든다. 어?
1: ET.
2: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2: 네. 아.
1: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2: 네.
1: 근데 여기는.
2: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2: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네.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2: 아.
1: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2: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정크 아트. 네,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2: 야,
1: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2: 버물비?
1: 버물비?
2: 트랜스포머.
1: 와. 이건 진짜 같다.
2: 와.
1: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2: 내가 들어.
1: 꼭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2: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801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2: 네.
1: 네.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의 팬이시거든요. 오, 그래서 아,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2: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2: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저희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2: 네.
3: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2: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아,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2: 아, 취향이?
1: 아, 스타워즈 좋아하고,
2: 그러네.
1: 뭐, 네. 메가트론 범위 좋아하시고.
2: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2: 그러니까.
3: 만들어져 있거든요.
2: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1: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어리궁금해.
3: 네, 지금 여기는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2: 아, 전쟁?
3: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2: 그러네.
1: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3: 네, 이 공간에서 제일... 가장 큰 크기를 오. 자랑하고 있어요.
1: 저게 한
2: 제 뭐지?
1: 15m?
3: 어, 12.5m예요.
2: 12.5m?
1: 제 뭐예요?
3: 타이거봇입니다.
2: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3: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든
2: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1: 그러니까.
2: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1: 아, 진짜 박진감 있다.
2: 그니까. 와. 와, 그러네. 죽어있네.

0: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너무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네.
0: 마스터다. 아, 명장.
2: 더 마스터. 예. 반갑습니다.
1: 네.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3: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3: 예, 오늘 예, 선생이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서 또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3: 예, 예, 예. 두 가지 다.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예.
0: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혀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그날.
0: 그날 그날. 그죠?
1: 예, 해야 됩니다.
0: 물을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너무 멋있다. 이게
1: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그쵸, 한 개씩 한 상인가요?
1: 해물.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이건
1: 두산에 내려오기 힘드니
0: 두상이네 두상
1: 예 두상을 했었습니다 예예 예.
3: 덕분에 고마합니다
0: 아니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예. 저희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맛있게 네.
3: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풀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네.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3: 아니, 뭐? 버섯 탕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아,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거 때려야 되는데 이거
3: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0: 네, 이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3: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3: 이게 백크림.
0: 백크림?
3: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0: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3: 오징어랑?
0: 이건 뭐지?
3: 배꽃
0: 배꽃이다 배꽃. 네.
3: 아 이거를 싸 먹나 보다. 이거 쌈무처럼 해 먹으라는 거지.
0: 아 이렇게
3: 다 풀리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아이고.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3: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야 이거 뭐야
3: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럼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배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3: 말로 막
0: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3: 자, 저는 이제 불고기.
0: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3: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0: 제가
3: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제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3: 부드러워지죠.
0: 아우 명장이시네.
3: 명장 인정. 인정.
0: 와우. 너무 맛있어. 피디님 여기는
3: 여기에
0: 어디예요?
3: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0: 조각보요?
3: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4: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이제
3: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4: 네.
3: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이어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4: 진짜?
3: 그런 공이에요. 와. 이 안에 계시니까 뭐 들어가서
4: 여기에
3: 만나 뵙죠.
4: 한국 전통 조각보 연구실.
3: 연구실.
4: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3: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4: 예?
3: 그랜드 마스터.
4: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3: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4: 그래요?
3: 가보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네.
3: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오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50,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2: 아,
1: 중에.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네. 중에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그랜드 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어...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 마스터인데. 예,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0: 아, 계속 작업을
2: 아, 계속 작업을 아, 하고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 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 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0: 근데 지금 이 조각부가 예.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2: 예.
0: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2: 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0: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2: 예,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만들다가 네.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0: 문양들을
2: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놔가지고 그래 조각보를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0: 벌써 25년. 그
1: 뒤에 보니까 이렇게 네.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2: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염색이에요.
1: 아 염색. 아.
0: 쪽이라는 게 천연염료죠?
2: 천연염료죠. 네. 자연염료.
0: 남색.
1: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2: 전시 많이 하죠.
1: 해외에서도?
2: 예, 미국에서 와. 한 8번 했고
1: 우와.
2: 프랑스에도 2번 갔고

0: 뉴질랜드도 한 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1: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0: 예, 예.
2: 요건 지금 콜치기 염색 예, 예. 하신 거.
0: 오, 잘하시네.
2: 아, 좀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0: 묶어가지고.
2: 이렇게 쪼개다가 요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0: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그러니까.
0: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네.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네. 실을 여기다가. 실 묶어. 네.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2: 안 묻는 거. 아, 안 묻어서 이렇게.
0: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
1: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0: 예. 예.
1: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톤.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2: 그럴 예. 것 같아.
1: 이 색감 자체가.
0: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 받아가 전시.
1: 아 멋있다.
0: 이거는 뭔가 중국 삼배가 아니고. 예.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배예요.
1: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0: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1: 얘예요?
2: 제일 지금 이게 제일 좀 단아하면서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1: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시죠.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2: 저거를 네.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1: 이거 약간 풍경,
0: 모빌,
1: 풍경 같은데?
0: 모빌, 풍경.
2: 아, 모빌. 정의. 아, 모빌 네. 풍경 같은데.
3: 바람 부는 데다 걸어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올
1: 것 같은데. 아, 소리 띵띵띵.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있는 거구나, 저희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3: 너무 궁금해.
1: 어, 궁금하다.
0: 이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3: 저도 요새 이거 보조 도구 없이는 실빼기 어렵던데.
1: 와.
0: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2: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0: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3: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0: 이렇게 해가지고.
3: 젖나?
0: 예.
3: 딱 붙은 거죠.
0: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떼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렇게 대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대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1: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 돋보기 드려?
1: 들어왔어 들어왔어.
3: 어, 그랬잖아.
1: 와, 왜 이래. 들어왔어.
3: 간격이 되게 아까랑 넓다.
1: 그러니까
2: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삐뚤빼뚤.
0: 너무 빨리빨리 갔다요.
1: 그러니까
0: 좀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1: 마음이
0: 하세요.
1: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0: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3: 아유 저 혼자 산다. 티셔츠에 구멍 난 거 양말에 구멍 난 거 해야죠.
2: 아니 아니 갔다가 와라.
3: 결국 실렸어.
2: 그 피난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하세요.
1: 아, 농도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1: 갔다가 와. 엄청 다갔네.
0: 근데 바늘을 그렇게 쥐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1: 어, 나 잘못했다.
3: 어, 근데 이거 붙게 붙었어요. 어?
0: 네.
3: 구멍이 났네.
0: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1: 어, 그리고 이, 여,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0: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 안 되지. 그만.
3: 어?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1: 그만.
3: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0: 이렇게 하다 보시면 네.

0: 이렇게 자꾸 이어나가요.
1: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0: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2: 이게 단단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예, 예.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0: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3: 아, 이게 너무 이뻐요.
2: 그러니까.
3: 약간 색동적 오리 같은 느낌.
0: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3: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 확 느낌이 달라지네요.
0: 또 틀리잖아.
2: 뚝딱 공허하겠네요.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여기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0: 주석에 쓰세요.
3: 내가 여기다 달고 욕주면 쟤.
4: 예전에 우리 저희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도 넣고
2: 그렇지,
4: 이렇게.
2: 그렇지.
3: 아이고 여기서 이게.
2: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요.
3: 그러니까.
2: 꼬기.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0: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3: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와.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마침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0: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도시이긴 산업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특별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이러니까 오죠.
2: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يتوج اليوم زخم 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작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막 마음껏 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은 삶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입체 작업으로 간 거거든요, 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파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면서 사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만화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화를 번역하면서 이 만화가 갖는 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만화 글과 그림으로 내가 충분히 정말 그리고 그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나도 한번 쓰고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강점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 비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언어가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영향을 끼쳤죠. 제가 22살, 만으로 22살에 프랑스에 갔어요. 처음으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저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가서 한 17년을 살면서, 문화적, 언어적, 뭐, 식생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살고, 느끼면서, 그리고 단어 한마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딸김 알렉산드라를 했을 때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김 알렉산드라 입장이 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의 시각을 그 생각하고요. 기다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몇년 만에 한번 한국에 들어와도 뭐 많이 오래 있으면 한 달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잘 알죠. 그래서 기다림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또 이산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한 해, 한해 굉장히 많은 만화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음으로써 묻힐 수 있는 작품이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스타일이 국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고 있는 그 작업이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확인과 응원, 그런 것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듣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분께서 사셨던 시대가 너무나 척박하고 일제강점기였는데, 또 그분이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세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이든 사실은 고통과 외로움과

생산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를 만약에 작품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필요해요. 당장 뭔가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몇 개월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너무 아파서 몸까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작품으로 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 모든 작품은 어떤 일이 터지고 그대로 한게 아니라 곧바로 한게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만 아 이제 이가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라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1993년도 한국 영화 여성 영화제 페스티벌에 가서 처음 알았고 프랑스에서 살았을 때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저에게 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을 또 제가 만나고 저는 국내에서 사실은 그 그래픽 노블 만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예술 매체나 문화 특히 문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러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약간 이게 같은 예술가로서 약간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원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도 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하고 공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물이나 붓 같은 거를 먹물을 그릇에 붓고 뭐 붓을 씻어서 담근다든지 뭐 종이에 묻힌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거든요. 독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그날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원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작가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그 상태가 이 선으로 붓으로 붓의 끝에서 종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했을 때 원화전이 그래서 중요한데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저는 개를 이제 강아지를 입양할 생각도 없었지만 애초에 강아지에 대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반려견이나 어떤 고양이나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차별성 있게 이런 작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쩌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has also been sighted frequently in Jeju Sea recently. At first, it was just a few individuals that appeared, but now they too move through the water in schools. The blue-striped angelfish has impressive blue stripes on its body.
1: 청줄돔도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새끼 때는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0: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Thinking pufferfish that we can encounter is the boxfish. A juvenile boxfish boasts a vibrant yellow hue. Its body is shaped like a square box, hence the name boxfish. Cowfish is another pufferfish that looks similar to the boxfish.
1: 뿔복도 거북복과에 속하는데 거북복 몸에 뿔 두 개가 머리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뿔의 생김새가 소의 뿔과 비슷해 외국에서는 카우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그 fish swim northward in search of cooler waters, while others follow the warm currents to settle in new homes here.